씨, 송진 씨, 현승이 생일. 축하합니다. 4450님이 신청하신 노래는 깐소네군요. 이탈리아 가시죠. 질리오라 징케티의 노놀레타. 난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당신과 사랑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료라 진케트의 노놀레따 이어진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애니아가 노래한 오리노코 플로. 오리노코 강을 따라 자유롭게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인데 김홍관 씨가 어른이냐? 강용실 씨가 애니아? 애니아가 30대 때, 저도 30대 때 제가 진행하던 슈퍼 선데이에 나와서 만났었죠. 지금 65세가 됐더라고요. 아주 그 몽환적인 목소리, 이거를 더블링한다고 그러죠. 수십 번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붙인 겁니다. 이충환 씨가 그렉 킨 밴드의 지오파디를 청하셨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요. 그렉 킨 밴드는 미국 밴드죠. 지오파디는 위험 뭐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랑이 흔들리고 있어. 제발 날 놓지 마.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5: 신미숙 씨가 내일 생방이에요 하셨어요. 그럼요. 이충환 씨, 백뮤직 선배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꾸벅 하셨나. 내일 금요일 날 12시에 다시 만나죠.

오늘 끝곡은 김미정 씨가 청하신 노래예요. 대만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조안나 왕이 노래하는 I Love You. 이 사랑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알지만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얘기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송내 구간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김포 요금소 부근 4, 5, 6차로에 걸쳐서는 도로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계원에서 토평 진출입로 부근 1차로에서는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부근으로 짧게 정체, 양재에서 반포까지 는 7km 이동량 꾸준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김천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김천 3터널 부근 2차로에는 저속 차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호남 고속도로 순천 쪽 태인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지금부터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박숙자님께서요. 응디 10월이네요. 회사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서 서운하긴 하지만 10월 초에 또 쉬는 날이 있어서 기대된다고 하네요. 반지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달력에 있는 빨간 날만 바라보면서 사는 건 우리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또 빨간 날만큼 기다려지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월급날. 그리고 매일 오후 2시 뿔뿔뿔. 오늘도 응디와 2시간 동안 고막 데이트 즐기실 분 어서 모이세요.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0월의 첫날 오늘 또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김희지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였어요. 자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입니다. 가수 은가은 왔어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0: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박선영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10월이에요. 내일 하루만 출근하면 3일 연속으로 쉬래요. 시작하면서 박숙자님의 아이들도 아우 추석 연휴 지나서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10월 초에 또 쉬는 날이 있어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이 있을 때는 좋죠. 막 살만 나고 갑자기 막 두근두근하고. 김경수님께서 월급날은 다음 주에요. 우리는 왜 항상 그 통장을 스쳐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월급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진짜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으로 월급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오혜진님께서 저는 오늘도 쉬어요. 국군의 날이라서. 제가 군무원이거든요. 국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아, 국군병원은 국군의 날 쉬는군요. 오, 요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알게 됩니다. 오, 국군병원도 쉬는구나. 자, 아무튼 또 이래나 저래나 어쩌다 보니 또 10월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 10월도 한 달 잘 무사히 무탈하게 우리 또 한번 보내봅시다. 오늘도 응디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모이세요, 모이세요. 오늘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연에 이어서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도 이어지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주제를 정해놓고 소통하는 시간이죠. 티키타카 오늘 함께 할게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배아연의 화개장터였습니다. 덴마크 공주님께서 응디 봉주르 파리에서 친구가 보내준 까까랑 라떼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웃을 준비, 행복할 준비 다 마쳤답니다. 10월 첫날 우리 함께 달려봐요. 이랴 이랴. 어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봉주르 했다가 까까랑 라떼 너무 귀엽다. 까까라고 말해요 과자를. 아무튼 뭐 또 10월 첫날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이랴 이랴. 3612님께서 점심을 조금 먹었더니 빛나는 트로트가 빛나는 토스트라고 들리네요. 다이어트는 힘드네요. 빛나는 트로트가 빛나는 토스트로 들린다고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드세요. 아니 낮에는 먹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쫄쫄 굶었다가 갑자기 오후 한 7시, 8시쯤에 아우 배고파. 아우 뭐라도 먹어야 되나? 아니야. 먹으면 안 되지 하고 한 2시간 참아. 그러다가 저녁 10시에 야식을 먹는 거. 이거 무한 반복.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드세요. 낮에 드세요. 오후 6시 이후로만 안 먹으면 됩니다. 임향숙님께서 저는 월급이 없네요. 사장은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네요. 아 저희가 사장님을 생각을 못했구나. 아하 사장님이시군요. 아 사장님들은 이 날을 싫어하겠네요. 월급 날을. 사장님은 마치 생각 못했습니다. 아 향수님 화이팅. 박숙자님께서 어제 잠을 좀 설쳐서 멍하니 듣다가 오프닝에 제 이름 나와서 엄청 놀람. 응디 덕분에 10월에 좋은 일 많은 듯요. 많을 듯요. 응디 라디오 홍보도 열심히 할게요. 늘 하던 것처럼요. 그럼요 그럼요. 에, 근데 어제 왜 잠을 설치셨어요? 저도 잠을 좀 설쳤는데 요즘 저희 애기가 이가 나가지고 이 아리를 솔찬히 하고 있습니다. 에, 밤에 갑자기

이러면서 깨요. 그러면 이제 오와 뚱뚱 와 뚱뚱 이러고 이제 또 다시 재우고. 아, 이 아리가 그 참 보통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네요. 에, 한 시간에 한 번씩 깨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잠을 저도 거의 못 자서 진짜 파이팅 해야 됩니다. 에, 같이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 노래를 띄워드리고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박군의 유턴하지 마.

박군의 유턴하지마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김경수님께서 응디 세월 유턴은 어디서 하나요? 세월 유턴 진짜 그 이런 뭐 한 번에 그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 내가 지정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러면 다들 어디로 돌아가실래요?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많이들 어릴 때로 돌아가겠죠? 20대, 10대 막 이럴 때. 1120님께서 응디 작은 딸과 손주 녀석과 양평으로 나들이 왔어요. 날씨도 좋네요. 손주도 교정 헬멧 벗고 처음 나들이라 아주 신나하네요. 교정 헬멧 하셨구나. 아, 그거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애기들 두상, 뭐 사두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냥 약간 그 두상이 좀 안 예쁘거나 뒤가 좀 납작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하던데 그게 아기가 어찌됐건 꽉 조여갖고 잘 때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아유 고생 많았네요 손주가. 아유 교정일면 이제 벗었으니까 자유롭게 이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네요. 2115님께서 밖은 시원한데 사무실 유리창으로 비추는 햇살이 너무 따갑네요.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밤새 모기랑 싸우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요즘 모기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오, 모기가 아 진짜 그 모기가 이제 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군요. 요즘은 날씨가 또 풀렸다가 추워졌다 풀렸다 추워졌다 뭐 이러니까 모기가 여름이요 가을이요 어 가을인가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피를 쪽쪽 빨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어 여름인가 다시 여름이 왔나벼 해가지고 또 막 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모기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7811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저는 아버지랑 같이 직업 특성상 장거리를 많이 다녀서 노래를 항상 듣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응디가 너무 재미있어서 운전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이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또 이렇게 성함을 보내주셨어요. 추연수 아버님. 연수 아버님. 이름이 굉장히 청순하시네요. 연수. 뭔가 첫사랑 이름 같지 않아요? 추연수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네. 임희소님께서 이불 세탁하면서 들어요. 새 이불 꺼냈더니 강아지가 쉬를 했거든요. 저도 미안한지 지도 미안한지 눈치 보면서 애교 떨어서 야단도 못 쳤어요. 근데 뭐 강아지는 그때 당시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지 않으면 모른다면서요. 쉬할 수도 있고 뭐 그러죠. 귀엽네요. 자,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우연히 우연히 문현주의 웃으며 삽시다.

0: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얼마 전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 아, 그런데 말이야, 카페 사장님이 나를 자꾸 초대하는 거야.
1: 집에 초대했냐고?
0: 아니, 그것도 난감할 텐데 집보다 더 가기 애매한 곳에 나를 초대하는 거 있지?

희중씨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힘내서 잘 일해봐요. 알았죠? 네, 오늘도 화이팅. 아, 그런데 희중씨, 내가 며칠 전에 얘기한 거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초대한 거 있잖아요. 어때요? 한번 와볼래요? 아, 아, 아니요. 저기 그 제가 거기 가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어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0: 아니요. 그냥 우리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와서 딸이 연주하는 플루트 공연만 보면 돼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알았죠?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줘요.
1: 아, 또 이러시네. 아니 자기야,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 유치원생 딸이 하나 있거든? 아니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근데 자꾸 자기 딸 공연에 오라고 하는 거야. 왜? 나 불편해 진짜. 아, 안 되겠다. 핑계를 좀 대야지.
0: 아, 근데요 사장님, 제가 그날 약속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속이 몇 시인데요? 학예회가 오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대답 안 해줘도 된다니까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줘요. 알았죠? 그럼 난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1: 아, 진짜 포기를 모르시는구나.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내 얼굴이 가기 싫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나? 근데 왜 눈치를 못 채시는 거야? 사장님, 제발 가기 싫은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요. 저의 소중한 주말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는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시냐?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수찬의 평행선이었습니다. 오늘은 황희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우리 딸이 플루트 공연을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자리 좀 채워줘요. 가실 겁니까? 근데 뭐 제가 연기는 이렇게 했지만 평소에 좀 나긋나긋하게 사장님한테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쏙 마음에 든 거지. 그래서 우리 딸 거기 하는데 와서 그거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사장님은 솔찬이 마음에 드신 거죠. 그 아르바이트생이. 가족 행사에 이렇게 부를 정도면. 근데 보통 아르바이트생을 자기 가족 행사에 안 부르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반짝이 분들은 선을 지키셔야죠. 진짜. 김은님께서도 사장님이 눈치가 제로네요. 강은옥님께서도 에?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주말인데 너무하시나요? 핑계를 대셔야겠는데요. 라고 하시고 그리고 정승현님께서도 한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초대하실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우리 딸 하게 하는데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민은 하겠지만 가긴 갈 것 같아요. 가서 최대한 박수 많이 쳐주고 사장님한테도 따님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최대한 빨리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편안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장님이 약간의 이 말투도 봐서도 약간 뒤끝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대답은 늦게 해도 돼요. 무슨 약속인데 몇 시인데요? 약간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뒤끝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저 같으면은 가서 최대한 오전이니까 뭐 그냥 대충 해갖고 갔다가 꽃 한 송이 그냥 사들고 가가지고 그냥 꽃 주고 안녕 나는 아르바이트생이야 해서 인사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올래요? 하면은 사장님 저는 그때는 사장님이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때는 이제 갔었는데요. 제가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 좀 피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처음에 한 번은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지 어찌됐건 돈을 주시는 분이니까 사회생활 겸 한 번은 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처음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거절하기 그래서 왔는데 다음부터는 저는 주말을 좀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요. 주말은 제가 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고 안 갈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번에는 이게 또 딸이고 막 이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으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처음에는 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거절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약속이 생길 것 같다가 뭐예요. 약속 생긴 것도 아니고 그날 제가 아플 것 같대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무튼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은빛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임창정의 탓탓탓 그리고 소유미의 알랑가 몰라.

설점식님께서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왔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은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었네요. 윤태규의 마이웨이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벌써 단풍 든 것처럼 물이 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빨리 단풍 구경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나 이 생각 저도 했거든요. 크, 좋네요.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들으시면서 또 산책하시는 분들 산책하시고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윤태규의 My Way.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최덕자님께서요, 듣기만 하다가 응디한테 출석 보고하러 왔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응디 이야기와 신나는 트로트 들으니까 세상 행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헬스장에 가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가가지고 그냥 라디오 한 프로 뚝 들으면서, 그리고 또 트로트가 또 운동하기 좋은 박자잖아요. 140. 그렇게 딱 들으면서 또 뛰고 이러면은 분명히 운동 효과 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실 겁니다. 2부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즐겨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작업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송내 구간으로 2km 짧게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 도로 작업 이어지면서 이 오산 나들목 일대로 3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기흥에서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풀배기 작업으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더 지나 양재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반포까지는 8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종로 5가.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정정아의 왕대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은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은디 틈틈이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님께서 출근 도장 찍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이클로버님께서 혼자 일하려니까 심심해요. 혼자 이러고 계세요? 오늘 또 뭐 다들 출장 가시고 뭐 자리가 비었나 보죠. 라디오는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좋은데 조금 약간 외로운 기분이 드시죠. 괜찮아요. 2부 시작했습니다. 응디가 있잖아요. AAAA님께서 응디 매일 늦어도 멀리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진짜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 진짜 행사 갈 때마다 느껴요. 아무래도 행사는 좀 지방이 많으니까 내려갈 때마다 제가 또 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이러면은 다들 에이 뭐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저 붙잡고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저 반짝이에요 이러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하, 진짜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저기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이게 집계가 된 게 진짜 아쉽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반제분들 지방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죠? 자, 아무튼 2부 시작했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1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따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도로또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6982님께서 응디 가을엔 이 노래 들어야지요. 감미로운 목소리가 내 마음을 녹이는 노래. 아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응디 마음도 녹이는 노래. 박현우의 사랑은 소리 없이 신청할게요. 제 마음만 안 녹여도 되는데 우리 다른 분들의 마음도 녹이고 다른 분들의 마음도 훔쳐도 됩니다. 저는 열려있어요. 4752님께서 이맘때면 항상 떠오르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고1 때 친구를 대신해서 미팅에서 처음 만난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친구는 목표했던 대학에 갔고요. 저는 다른 곳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별하게 됐지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가을날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다시 또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이가 되었지만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첫사랑 그 녀석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임영웅의 미워요 들려주시겠어요?

친구를 대신해서 나간 미팅에 첫사랑을 만난 이 영화 같은 사연.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진짜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나 봐요. 그죠? 어찌됐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또 이렇게 흐지부지 또 헤어지게 됐나 봐요. 지금도 궁금하십니까? 안 이루어져서 더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분도 첫사랑이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임영웅의 미워요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임영웅의 미워요가 2016년 때 임영웅 씨 데뷔 당시에 발표한 노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그 10주년 앨범에 새로운 버전이 담겨져 있어요. 제목이 미워요 리라고 R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리메이크를 했다라는 의미 같은데 그 곡으로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의 사랑은 소리 없이 그리고 임영웅의 미워요.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 했던 사랑이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라떼의 가을인데요. 우리 반제분들 오랜만에 우리 그때 그 시절의 가을 추억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디 우리 때는 가을만 되면 가을 운동회 크게 했어요. 100m 달리기 하면 1등, 2등, 3등까지만 손목에 도장 찍어줬다고요. 그리고 전교생이 부채춤 추는 연습하느라 운동회하기 한 달 전부터 연습했어요. 응디는 그때 그 시절 가을 운동회 알아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응디 가을에 뭐니뭐니 해도 애들이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뒷산 가서 도토리 줍고 친구네 마당 가서 밤 따고 놀았어요.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고 제일 재밌었던 시절이죠. 이런 사연 환영합니다. 또 은디 제가 대학 때 2000년대에는 가을에 무조건 가죽 재킷에 후드티 입어줘야 패셔니스타 소리 좀 들었다고요. 거리에 똑같은 패션을 한 사람들이 한 10명은 됐다고요.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라떼의 가을 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가을 정취도 한번 느껴볼게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것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라떼의 가을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그리고 성리의 나의 사계절 그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성미의 나의 사계절 그때 듣고 왔습니다. 가을 분위기 제대로 난다, 그쵸?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의 주제가요. 라떼 가을. 우리 옛날 라떼 가을에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죠. 김은님께서 오늘 선곡 뭐 선일이고 박PD님 가을 타나봐. 가을 타면 저희야 좋죠. 저기 도토리묵님께서 라떼는 은행잎 단풍잎 주워서 시집 사이에 끼워서 잘 말렸다가 좋아하는 시 구절 적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했었어요. 그 시절이 그립네요. 응디도 코팅한 은행잎 단풍잎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죄송한데 저 이까지는 안 갔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단풍잎 선물 받고 막 그걸 선물 주고 그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책에 끼워둔 단풍잎 코팅된 거 저희 엄마가 책에 끼워놓은 단풍잎 그거는 봤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그게 아직도 끼워져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쪽 거야? 이러면서 엄청 오래됐다고. 그거는 봤습니다. 시집 이런 거 저는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 때도 또 그런 때는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강영진님께서 응디 라떼는요 멜빵 청바지 입고 코스모스 밭에서 친구들이랑 꽃받침하고 사진 찍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멜빵 청바지 요거 인정. 멜빵 청바지 우리 때는 멜빵 청바지 굉장히 많이 제 멜빵 청바지에는요 무릎에 부채 모양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진짜 예뻤는데 제 최애 바지였는데 그거 많이 입고 그리고 꼭 꽃밭에서 그쵸? 어, 꽃밭집하고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은 다리 한짝 올리고 이렇게 V자 모양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받쳐야죠. 그죠? 3521님께서 응디 라떼 가을에는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청자켓을 입었어요. 지금은 크게 입는 게 멋이라지만 라떼는 몸에 딱 맞게 입었죠? 요것은 유행이 그때그때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큰 청자켓이 있고 딱 맞는 청자켓이 있고 짧은 크롭 청자켓이 있고 긴 청자켓이 있고 저 청자켓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유행이 돌아오니까 다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럼 저는 유행 때에 맞춰서 꺼내서 입어요. 아직도 저는 딱 맞는 거 큰 거 다 있습니다. 청자켓은 뭐 또 잊을 수가 없죠. 2600님께서 응디 우리 때는 소풍 때 반대항 장기자랑 했잖아요. 친구랑 한복 입고 막포종점 불러서 상 받았네요. 반대항이 뭐예요? 반대항? 아 반대항? 그 뜻인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한복 입고 마포종점 불러가지고 상 받았대요. 아 반끼리 장기자랑하는 거. 아 이걸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 진짜 아직도 배울 게 많다니. 반끼리 이게 대결을 하는 거죠. 한복 입고 마포종점. 그럼 한복을 싸갔어요 소풍 때? 저희 때는 그냥 그 잔디밭에서 장기자랑 하긴 했는데 반끼리는 아니고 그냥 반에서 할 사람 나와 이래가지고 막 불렀었는데 저는 그때 SES 노래 불렀었어요. Dreams come true 이러면서 송혜진님께서 라떼는요 9월 10월이면 수목원이나 공원으로 사생대회 나갔었잖아요. 저마다 풍경을 보고 그림 그리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요즘도 이런 거 할까요? 네, 맞아요. 했었어요. 저희 때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풍경 그림 막 그려가지고 내는 거 했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는 친구만 뽑아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다 안 했고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막 약간 수학 경시대회 나가듯이 수학 잘하는 친구들만 나가듯이 그림도 잘 그리는 친구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0000님께서 라떼 가을에는 동네 친구들과 뒷동산에 올라가서 칡뿌리 캐서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서 껍질 까가지고 씹어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응디 근데 칡뿌리 아시려나?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너무도 귀한 시기였답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3초 안에 주워먹고요. 와 이것은 대단한 라떼 가을이네요. 이제 아주 아주 먼 라떼 가을이네요. 칡뿌리를 뜯어가지고 옷에 쓱쓱 닦아서 씹어먹던 추억.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칡우유 좋아했었어요. 칡우유.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등산을 갔었거든요. 주말마다 아빠랑. 근데 등산 가면은 저기 등산 꼭대기에 그 커피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지게로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고지고 같이 등산하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일찍 가면 같이 올라가요. 막 뛰어 올라가요. 지게에 막 한 몇십 킬로씩 이고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 올라가면 카페가 차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커피, 무슨 막걸리, 뭐 종류도 다양해요. 근데 거기에 칡우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인삼 갈아가지고 우유에 넣어서 꿀 넣고 먹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맛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까무잡잡한 우유였는데 아주 진짜 맛있었어요. 꿀 넣고. 그거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카페에 가면은 칡우유 파는 데 있더라고요. 종종. 그때 그 기억이 또 납니다. 정호동님께서 라떼 가을 수업 안 들어가고 캠퍼스 잔디에 벌러덩 누워서 책으로 얼굴 덮고 가을바람 가을 냄새 느낌이요. 가을볕을 쬐면 달콤한 단잠을 잤더랬죠. 그 시절 캠퍼스 대학생 그립습니다. 와 캠퍼스에서 책 덮고 가을바람 가을 냄새를 느끼는 그 시절 저는 영화에서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디밭에 못 들어가겠어요. 잔디 사간다고. 저희 학교 때는 잔디밭 들어가는 거 금지 이거 있잖아요. 푯말. 잔디밭 금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금지 뭐 이런 거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막 줄 쳐놓고 들어가면은 막 경비 아저씨 와가지고 아!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지

그러면서 이때는 참 자유로웠군요. 에. 1216님께서 총각 친구들 모여서 가을이라고 내장산 단풍 보러 갔는데 친구가 산 입구에서 머리를 다듬었어요. 혹시 여자분들이 왔을지 모른다고요. 산에 들어가는데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아저씨 버스 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해서 우리 모두 울고 싶었던 가을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 내장산 단풍 보러 갔는데 아 여기 예쁜 여자들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약간 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머리 다듬고 가자면서 밑에서 탁 머리 다듬고 갔는데 그 학생 예쁜 아가씨들이 이제 아저씨 저기 아저씨 이렇게 한 거지 총각들인데 다 아 울고 싶어라. 3855님께서 30년 전 가을 회사에서 가는 야유회 때 보물찾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자유시간에는 친찬분들과 마치 내 세상인 듯 너무 신나게 놀았던 게 기억나요. 응디 덕에 세상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칭찬이 뭐예요? 아 친한 친구분들 친한 분들과 아 오타죠? 친한 분들과 마치 내 세상인 듯 맞아요. 야유회 그 보물찾기 아세요? 보물찾기 우리 때는 진짜 필수인데 거기에 이제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물 이렇게 적어가지고 두 번 접어가지고 나무 사이에 막 이렇게 껴놓으면은 그거 찾겠다고 보물 찾아오면은 무슨 상품 같은 거 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긴 뭐 대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찾았겠죠. 아 생각나네요 생각나네요. 라떼의 가을. 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강민주의 회룡포 하루의 숫덩이.

0: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민주의 회룡포, 화루의 수덩이 듣고 왔습니다. 아하, 계속해서 라데 가을 들어볼게요. 미소가님께서 맞아요. 그때는 책불이 찢어서 껌처럼 씹어 먹었죠. 진짜로요? 저는 칡 우유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칡을 넣어서 꿀만 넣어서 우유처럼 보였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칡 우유가 맞아요. 예. 여주원님께서 가을만 되면 낙엽 던지면서 나 잡아봐라 했어요. 예전에 그 광고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 낙엽 던지면서 니가 뭐 쩌쩌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유행해가지고 우리 낙엽 뭉땡이만 보이면 그거 던지면서 니가 사랑하라 뭐 이거 많이 했었어요. 이정옥님께서 라떼는 은행잎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은행잎을 부끄럽게 전하면 그게 바로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1: 진짜요? 아, 은행잎 주는 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였어요? 이거 너무 좋다. 왜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지?

뭐 부끄럽게 뭐 다른 말 안 해도 되고 은행님만 주면은 그냥 그 데이트 신청하는 건 줄 아는 거잖아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어? 그쵸? 와, 우리는 뭐 데이트 한번 하자 그러면은 연락처 받아서 연락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서 좀 친해진 다음에 어떻게 시간 되냐고 물어봐서 날짜 약속 잡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은행님 하나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김민정님께서 라떼는요. 바퀴 달린 운동화 유행해서 친구들과 운동화로 휙휙 춤추고 댄스 대결했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 가수 세븐씨가 신고 나와가지고 유행했던 거. 그 바퀴 달린 운동화 있잖아요. 그거 남학생들 와 전신에 그거 신고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거 금지시켰잖아요. 학교 복도에서 그거 계속 신고 다녀가지고. 장기래님께서 라떼 가을에는 우리 애들 운동에 꼭 참가했습니다. 매번 학부모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늘 1등이었죠. 그래서 선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달리기도 힘드네요. 맞아요. 그때 진짜 그 달리기 했을 때 가을 운동에 무조건 했죠. 그때 막 박 터트리기, 무슨 아빠가 나와서 달리기, 엄마가 나와서 달리기, 뭐 필요한 거 찾아오기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막 뛰어가서 종이를 펼쳤는데 그 안에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뭐 선생님 데리고 오기, 뭐 할머니 데리고 오기,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6187님께서 운동회 때 부모님이 아침 일찍 나무 그늘에 자리 잡는다고 학교에 저랑 함께 등교를 하셨어요. 밤도 삶고 고구마도 찌고 온 가족 나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우리 엄마가 잘 달리고 우리 아빠가 잘 달리면 그게 세상 그렇게 행복하고 그게 그렇게 우쭐대고 그게 그렇게 막 내가 무슨 마치 전국 1등 간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김경태님께서 가을 하면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대학교 수업 들어가다가 은행을 밟았는데 강의실에서 계속 악취가 나서 민망함에 몸부림바를 몰랐네요. 아직도 뭐 은행 밟으면은 난리 났죠. 집에 못 들어가죠. 그 신발 다 닦고 들어가야죠. 예. 하, 가을 추억 좋습니다. 예,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듣고 오지요.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K-통상.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수연의 서울의 달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길.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은 진출로 부근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천안 호도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여기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도로 작업도 이어지면서 일대로 10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0km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에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단풍의 속도는 시속 1km. 산책하듯 걷는 우리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인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25km로 그 정도로 남하한다고 해요. 일교차가 벌어지는 이 계절에 쉬지 않고 뚜벅뚜벅 가을이 걸어가고 있어요. 봄꽃은 말이죠. 하루 20km씩 북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단풍은 25km로 그 정도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피는 것보다 역시 지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문득 찾아와서 빠르게 달아나는 가을, 그 계절을 함께하는 10월이 왔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그래서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 듣고 싶다 해서 찾아 듣는 경우가 저는 참 많은데 10월 1일 특히나 오늘 같은 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첫 곡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에 떠밀려 단풍이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전국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해요. 올 여름 유난히 더웠던 날씨 때문에 단풍도 늦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설악산 또 내장산 멋지죠. 그리고 지리산 오대산 또 치악산 수많은 명산의 이 울긋불긋한 단풍 정말로 기대됩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어쩜 그렇게 이쁜 색깔로 그라데이션이 젖이는지 참 신기해요. 단풍놀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1등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3092님이 되겠습니다. 3092님 그대가 1등 하셨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쏘면서 시작을 할게요. 콩디 매일 회사에서 듣다가 일이 없어 집에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오늘은 1등 한번 해볼래요.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파이팅! 오늘 1등까지 하셨습니다. 1등 주인공의 사연을 오늘 간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콩디 10월의 첫째 날 오늘도 기분 좋게 웃고 또 웃는 멋진 마음으로 파이팅 합시다 라고 구문서님도 문자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6064님 콩디 10월의 첫날 쏜살같이 달려와서 출첵합니다. 아이고 쏜살같이 달려왔어. 1등 하려고 달려왔어요. 10월 1일이라 첫날이라 달려오셨어? 부쩍 날이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엄청 시원해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2시간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좋은 시간 만들어 보아요. 은실님도 주셨습니다. 콩디 출첵해요. 점심에 커피 들고 공원 산책하고 왔는데요. 초록초록한 나뭇잎은 물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가을이 더 깊어지는 길목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김은실님도 오늘의 하루 한 소식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라 가족들의 일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라랜드 듣고 계세요? 이번 주말은 개천절 대체 휴일로 월요일까지 연휴인데요. 좋은 계획 있으신지 다양한 계획 있으신지 소식 안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줬고요. 받는 사람의 샵 1061 입력하시면 저에게 도착합니다. 창에 확 뜹니다. 제 눈에만 띄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클릭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다들 여러분들 반가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오늘도 잊지 않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4452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오늘 국군의 날이라 28년 차 군인 신랑이라 데이트 다녀왔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데이트하셨어.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계단에 허벅지가 후덜덜했지만 또 가고 싶네요. 근데 어쩌죠? 내일 초등학교 2학년 막둥이 운동회인데 같이 뛰어줄 게 너무 많네요 하시면서 4452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용웅님, 콩디 국군의 날, 오늘 우리 아들 김영준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콩디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준님 오늘 태어나셨어요. 진심으로 저 이번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이에요. 이 누군가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가 평범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요. 여러분의 오늘도 꼭 안전하기를 저 이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10월 1일이니만큼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그런 메시지 전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4283님이 보내주셨어요. 콩디, 10월 첫날 가을 느낌 물씬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 풍경이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거려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는 거겠죠?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오늘 점심에 바람떡에 쌍화차를 드셨대요. 너무 조촐하게 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은 좋네. 요 맛있는 거 드시려고 조촐하게 드셨구나. 저녁은 오리 바싹 훈제입니다. 참 좋아요 하시면서 4283님 보내주셨습니다. 기름기 쏙 빠진 바싹 훈제 오리 맛있죠. 군침이 도네요. 여유 있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0864님인데요. 콩디 안녕하세요. 콩디는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올려다보세요? 요즘은 꽤나 많이 올려다보는 것 같아요. 구름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높고 너무 파랗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 넓게 보려고 저는 그런 풍경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 좀 편안한 것 같아서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올려다보거든요. 집에 있는 날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늘 꽉 막혀있는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오늘도 여지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라고 여유 있고 예쁜 사연 던져주셨습니다. 0864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유소희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유소희님은 어떤 이야기를 주셨을까? 콩디 오늘요 요가 첫날이었어요. 요가 나가 혼자 뻣뻣해서 창피했어요. 뻣뻣했구나. 저 왜 이리 뻣뻣한 걸까요? 온몸이 다 쑤시는데 기분은 좋아요. 이상하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스트레칭을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쭉쭉 이렇게 잘 펴지던 다리가 유격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앞장서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다리 찢기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피순환되게 이 요가 같은 그런 자세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자세를 집에서 한 3, 40분은 꼭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며칠 전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요러면 패스. 우리 소희님도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지 자꾸 찢다 보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연성이 좋았었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되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꾸준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9500이 문자를 처음 보냅니다. 처음 보내. 이어폰을 끼고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러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나죠? 신나는 음악들, 좋은 음악들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러닝하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도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10월 시작하는 첫날 파이팅 외쳐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9500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1777님 문자 주셨어요. 콩디 저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1777님 매번 문자를 보고 있는데 조금 지나쳤어요?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콩디의 마법 속으로 고고고 하셨고요. 그리고 신은주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가을 되니까 왠지 분위기 있는 모습을 연출해보고 싶은데 얼마 전 덥고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멋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긴 머리가 이 가을엔 잘 어울릴 텐데 무슨 생각으로 쇼커트로 바싹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신은주님 커트머리 이거 아무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두상도 굉장히 작아야 하고 얼굴도 좀 조그매야 이 커트도 잘 어울리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긴 머리는 어느 누구나 잘 어울리는 그리고 참 편한 스타일이죠. 뭐 어쩌다가 그냥 묶고 나가도 좀 새로운 스타일이 되는 것 같고 또 드라이로 쫙 피면 또 아주 생머리가 분위기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웨이브 넣으면 또 굉장히 여성스러울 수 있고 하지만 이 커트는 그냥 머리 감고 탈탈탈탈 털어서 자연스럽게 왁스 같은 거 조금 해서 하면 굉장히 보이시하고 멋내기 참 좋은데 우리 신은주님 조금만 스타일 잘 내시면 쇼컷도 나름 멋지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저는 아주 강추입니다. 강추. 제가 은주님의 실제 머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강추입니다. 이종표님도 문자 주셨고 주은수님 오셨습니다. 이연정님 반갑고요. 그리고 김경태님, 최소연님, 율레님, 노재홍님도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급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시면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쪽으로 마구마구 문자 폭탄을 날려주시면 저 이번에 끼어들기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4시 19분 4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또 가을가을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뱅크가 노래합니다. 가을의 전설.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짐론 씨,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짐 론 씨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지름길,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라라벨 오늘 주제 고마워요.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놓치고 살 때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고마운 일들 투성이에요. 생각 좀 해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있죠. 근데 저 멀리 누군가가 뛰어와요. 나를 보고 그러면 열림 버튼을 꽉 눌러주죠. 그러면 그분이 딱 탑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못 탔으면 아마 지각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트에서 내 바구니를 보시더니 몇 개 안 되네요. 먼저 계산하세요. 양보해 주시는 분들 만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빌려줬어요.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아유 그래 있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오늘 입금해준 친구 고맙죠. 그리고 손자 봐주시는 친정엄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친정엄마 손자 봐주시는 우리 친정엄마들 너무 고맙죠. 또 힘들 때마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바쁠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동료 등등등 정말 살면서 고마울 때 땡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쑥스러워 못했던 말도 다시 만날 길이 없어서 전하지 못했던 인사도 좋습니다. 샵 1061 문자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라라벨 오늘은요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고마워요 땡큐 사연 많이 많이 쏴주세요. 박기영 씨의 땡큐 준비했고요. 박혜경 씨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이번에 라라랜드 박기영 씨의 땡큐 그리고 박혜경 씨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였습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와, 오늘 주제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땡큐. 요게 주제예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문자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네요. 먼저 우리 안정숙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안정숙님. 본디 안녕하세요. 일터에서 늘 듣고 있지만 인사는 처음 드립니다. 이번 시를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3박 4일 도쿄 여행을 데려가준 막내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따님하고 멋진 여행을 하셨군요. 우리 정숙님. 꼭 좀 딸에게 전해달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령경님. 이름 이쁘다. 이영경님. 아이가 감기라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잊지 못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따뜻한 순간, 따뜻한 분들 만나면, 그래서 따뜻한 순간을 맞이하면 기분이가 참 좋죠. 오늘 자리 양보해 주신 분, 그분도 꽃길이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영경님도 아기도 빨리 감기 낫고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희님, 출근을 함께하는 안내견 햇살아 고마워.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라고 안내견 햇살이에게 땡큐를 외치셨습니다. 박전희님, 방금 강아지 목욕시키고 드라이하고 너무 땀나고 힘든데 뽀숭한 얼굴로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우리 강아지. 곁에 있어 고맙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우리 주인님, 나 오늘 목욕시켜서 목욕시켜줘서 나 너무 개운해. 사랑해. 우리 주인님 하면서 아주 눈에서 하트가 나오죠. 이거 뭔지 알죠? 아, 우리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 말을 못하는 우리 아가야들 다 귀엽습니다. 장현미님, 내 전화 목소리가 안 좋다며 커피 사들고 사무실에 깜짝 와준 내 친구 수연아, 고마워. 너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좋은가 봐요. 이동아님, 출근길 버스 놓칠 뻔했는데 뛰는 저를 보고 세워주신 큰 기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각 면했습니다. 고바고바. 엘리베이터랑 뭐 같은 상황이잖아. 이동환님, 그래서 지각을 면하셨다 하셨습니다. 권현진님, 어제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방 지퍼가 열려있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가방 열렸어요 하며 닫아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에게 치여 지쳐 있었는데 낯선 분의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권현진님 보내주셨습니다. 6187님은요, 저도 동생이 집장만 할 때 빌려준 돈 잊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주더군요.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10년 만에 지금 갚은 거잖아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아, 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능력이 없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입 밖으로 떼기 참 힘든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 만에 소가리는 조금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만에 멋지게 갚으셨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은, 빌려준 사람은 고맙고. 6187님 보내주셨습니다. 김대현님, 출근하는데 이중주차한 차가 안 밀리더라고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같이 밀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대현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춘기 아들이 시험기간이라 말이 없었는데 오늘 시험 끝나니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중간고사라는 큰 산을 넘어 우리 아들 고생했어. 저녁은 너가 좋아하는 치킨이야. 소리 질러 하시면서 여주우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치킨을 좋아하시는구나. 입을 떼셨으니까 치킨 싸야죠. 여기에서 조규찬 씨의 땡큐 준비했습니다. 참 조규찬 씨, 우리나라에서 참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 중에 넘버 10 안에 저는 이분을 늘 꼽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분 목소리 조규찬 씨의 목소리입니다. 땡큐.

임시숙님,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 남편이 2시간 일찍 퇴근해서 미리 분리수거 다 해놨더라고요. 근사하다 우리 남편분.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리수거 정말 피곤하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또 힘 좋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아내분들이 너무 해피하지. 제가 대신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정말 땡큐 땡큐. 땡큐네요. 저녁 맛있게 해주는 걸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임시숙님 보내셨어요. 조경희님. 저희 딸내미 학교에서 학교길에 미니 붕어빵을 사왔네요. 3,000원뿐이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팥으로만 기특해라 사왔다고 흠이 감동이야 하시면서 조경희님. 우리 어머니 흠이 감동이야. 조경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임채영님. 야구 모자 꾹 눌러쓰고 마스크하고 외출 중이었어요. 연예인이신가 보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려는데 어르신 모여서 문 열림 버튼 누르고 기다렸더니 고마워 학생 하시더라고요. 학생이라니 어르신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젊으신가 보다. 그리고 이 스타일이 좀 젊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야구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하고 딱 이렇게 또 힙한 바지 딱 내려입고 그러면 진짜 아가씨로 보이겠는데요. 학생으로 진짜 보일 것 같아요. 임채영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진호님. 오늘 사장님께서 출장 갔다가 회사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좋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최고. 최고인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허진호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허진호님 이름을 얘기했는데 괜찮으실까? 만약에 최고인 사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떡하지? 뭐 익명 요청 안 하셨으니까 난 몰라요. 김진영님. 나른한 오후 이 시간만 되면 졸려 미치는 줄 아는데 좋은 선곡과 딱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나와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고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라랜드 좋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나는 김진영님이 좋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1부 끝곡은요, 신화의 I play for you거든요. 선생님 시간 계산해서 미리 좀 알아서 깔아주십시오. 저는 사연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꺄 하고 난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1, 6, 3, 0님이 오늘 고마워요 마지막 사연이 되겠습니다. 제발 제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언니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요. 대구로 출장 갔다가 안동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도 언니 라디오를 듣고 있대요. 우리 부부가 가진 유일한 공통 취미입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 도영씨 사랑해요. 라디오를 통해서 갑자기 오빠 이름 나오면 졸음도 쫓고 너무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많이 날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조금 더 예쁜 그런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마지막 사연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워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령경님, 유경희님, 여주은님, 김진영님, 안지영님, 임시숙님, 1630님 이분들에게 햄버거 쿠폰까지 저 이분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의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정릉에서 국민대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반대 하남 쪽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송내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나 처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11: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어요. 노래 너무 좋죠.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어봤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630님 방송 들으셨지? 남편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의 사랑이 늘 핑크빛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현정님 이 곡 진짜 좋아했는데 반갑네요. 김혜라님도 콩디 언니 따라서 2부 함께 왔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부까지 같이 와주셔서. 그리고 송소연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2부 첫 곡으로 준비를 해놨었죠. 그리고 5584님도 심현옥님도 조화금님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을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찬현님 지하철 타고 퇴근 중입니다. 가을 분위기 느껴지는 선곡이네요. 그치 그치? 그리고 638 하나님 콩디 뽀니 누나 10년 전 오늘은 와이프와 소개팅한 날입니다. 오 10년 전 10월 1일 날 소개팅하셨어요? 라라랜드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노래 들으며 꽃 주문해서 집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우 멋지다 멋지다 잘하셨어요. 좋아해 주겠죠? 암요. 저 만나서 고생만 하는 와이프 정빈나에게 사랑한다고 가시밭길 끝내고 꽃길만 걷자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멋지시네요. 이상명님 콩디 내일 저희 어머니 박종래님의 생신입니다. 예쁜 콩디 목소리로 축하 멘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종래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저희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1864님 콩디 오늘 약간 다운된 것 같은데 맞나요? 저요? 아니요. 저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티 안 나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콩디는 어떤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티가 날 수 있죠. 좋을 때 싫을 때. 근데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전하자면 촬영할 때는 그런 생각들이 싹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몸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노력을 해도 티가 나지만 그 외에 기분이 나쁘다 뭐 슬프다 이런 것들은 촬영할 때 또 생방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조절이 정말 가능한 것 같습니다. 1864님이 오늘 제가 약간 다운된 것 같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좀 잠겨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곧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도 근사한 곡 저희 이번이 데리고 왔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9: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제 커피의 날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무슨 무슨 날이 있어요. 하루하루 타이틀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커피 데이. 오늘 또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커피를 부르는 노래, 커피향 같은 노래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커피하면 생각나는 노래, 향긋한 커피향이 떠오르는 그 노래, 분위기 있는 노래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서 있습니다. 이 곡은요 2001년 이루마의 두 번째 앨범 First Love에 수록된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원래는 피아노 연주곡인데 나중에는 가사를 붙인 버전도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루빈의 목소리입니다. 너의 마음속엔 강이 흐른다. 마음에도 강이 하나씩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잔잔하게, 또 어떤 날은 거세게,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속엔 강이 흐른다. 더 천천히.

싱글로 발표된 곡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Every Time. 사랑이 끝난 뒤에 알게 되는 마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솔직할 걸. 화려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닌 가장 여리고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Every Time.

우리 유영아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노래네요. 콩디 의 음악에 대한 식견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아님. 이어지는 곡입니다. 커피하면 따뜻한 이 노래에 따뜻한 커피 한잔 생각납니다. 김효진님. 커피가 들어간 감미로운 곡입니다. 1339님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오, 이 노래는 정말 커피 이야기할 때 딱 어울리는 올드 재즈 보컬 곡이죠. 1940년에 태어난 노래인데 멋진 곡을 우리 도토리 몽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이 곡도 커피를 부릅니다. 가을이 되니 카푸치노가 땡겨.

회사에서 일하다가 먹는 자판기 커피가 제일 맛나더라고요. 3859님 이 노래 신청하실 것 같았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꿍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노래 가사를 유심히 들어봤는데 좀 쓸쓸하네요. 가사가 뭐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고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가고 잘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너무 재밌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싸구려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크크크. 박규희님 커피니까 이 싸구려 커피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진정한 서민이죠. 그리고 유도 허미미 선수 금메달 땄대요. 와우. 오, 파이팅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금메달일걸요? 그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허미미 선수 아주 장하십니다. 그러니까

3596님 콩디 우리나라 유도 그쵸? 첫 금메달이죠. 허미미 선수 금메달 땄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정경화님도 찾아와 주셨고 황동일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김추자님의 커피 한 잔. 커피 하니까 이 노래 생각납니다. 가사 들으면 말이죠. 다들 무릎을 탁 치실 듯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박효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왠지 모르게 지쳤는데 콩디 목소리도 듣고 장기하 노래도 들으니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고기 먹고 힘내야겠습니다. 하, 그래요. 단백질 섭취하고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김우님 양궁 금메달? 아우 금메달 파이팅! 많은 분들이 응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커피향에 취해 노래에 취해 커피가 땡기네요. 지금 마시면 잠 못 자는데 꾹 참고 있어요. 5300님 그리고 백이명님 메라탄 트랜스퍼 자바자이브 저는 산미 가득한 에티오피아와 부드러운 코스타리카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커피는 이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해주는 동반자 아닌가요? 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숏블랙 그리고 플랫화이트 요거 딱 두 잔 딱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언니 저 방금 커피 탔는데 브라운 아이즈 예, 위드 커피 가야죠 하셨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0516님이 보내주셨고 윤인숙님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커피가 딱 땡기는 노래죠. 커피 한잔하면서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요 노래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어달리기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켓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부부는 음식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남편은 고기파, 나는 해산물파. 남편은 얼큰하고 매운 거, 나는 담백하고 깔끔한 거. 남편은 뭐든 뜨거워야 하고, 나는 뜨거우면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외식 한번 하려면 메뉴 정하는 거 참 어렵다. 오늘 삼겹살 어때? 아, 어제 고기 먹었잖아. 어제는 닭이었지. 닭은 고기 아니야, 자기야? 삼겹살하고 닭은 완전히 다르지. 그러다 결국, 그럼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진짜?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진짜를 물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이 나서 삼겹살집으로 향하는 남편. 아휴, 그래, 내가 먹어준다. 먹자, 먹어. 그럼 우리 부부가 얼마 전 친구 부부와 저녁을 먹게 됐다. 뭐 먹을까? 나는 아무거나. 야, 제일 부러운 말이다. 우리는 아무거나가 없어. 아유, 누가 할 소리? 메뉴판을 보는데 친구가 말했다. 근데 우리 둘 다 많이 안 먹어. 그러니까 조금만 시키자. 그래, 그럼 일단 이것만 시켜보고 부족하면 더 시키지 뭐. 잠시 뒤 음식이 나왔다. 근데 친구는 두어 젓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맛 없어?
1: 아니, 나는 배가 부르네.
0: 아니, 벌써? 옆에 있던 친구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접시를 봤다. 친구 부부와 우리 부부의 배불러는 많이 달랐다. 남편이 나를 슬쩍 쳐다봤다. 나도 남편을 쳐다봤다. 체면이 뭐라고. 그날 우리 부부는 배가 반도 차지 않은 상태로 집에 왔다. 집에 오는 길, 거기 디저트 맛있는데 그건 먹을 걸 그랬어. 먹지 왜 안 먹었어? 아니, 분위기가. 아이, 그러게, 그 부부는 그거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냐? 아유, 본전도 못 찾았네. 차 안에 침묵. 자기야, 야식 시킬 거지? 콜. 오늘은 간단히 먹고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자. 좋아, 내일은 회. 에이, 고기! 회! 고기! 아, 회!

네, 재미있는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천사 이특님 좋으셨겠어요. 보너니 성공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해피. 요리왕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천사 이특님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권수정님. 우리 권수정님 오늘 또 처음 찾아와 주셨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호님은 뷔페를 가야죠. 아니면 샤브샤브집 해물과 고기가 다 있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 부부는 뷔페를 가면 손해일 것 같은데요. 김민주님은 저희 부부는 먹으면서 다음 먹는 걸 고민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음식 취향은 다르지만 욕심, 음식 욕심 비슷합니다. 아침 출근하면 저녁밥 뭐 먹지? 하고 상의합니다. 이런 커플들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주님도 보내주셨어요. 오늘 어떤가요는 정애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애영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얘기, 특별한 추억이 떠오른 한 곡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 노래합니다. 러브 레시피.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김영섭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예전에 젊고 이쁨이 한결같은 콩디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오늘 회사 휴무라 자주 가는 서부산 승악산을 MTV로 올랐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사진은 시악산 기상대이고요 하시면서 황영섭님 마운틴 바이크 타시나 봐요. 그리고 어메미님 오늘 노래 샵 노래도 신청하셨고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도 신청하셨대요. 소개는 안 됐지만 노래는 들을 수 있어서 덜 서운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뭐 나는 쿨하니까. 성격이 쿨하셔. 우리 엄혜미님 제가 오늘 집 돌아가기 전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뽀너니 저희 회사 내일 베이징으로 워크샵 떠납니다. 너무 설레요. 그리고 대표님은 참석 안 하시고요. 완전 대표님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7974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워크샵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윤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나이를 먹으니 생일이어도 뭐 큰 의미는 점점 없어지지만 결혼 5년 만에 라면밖에 못 끓이는 남편이 고기를 사와서 미역국도 끓여줘서 기분이가 좋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정윤님 오늘 생일 많으셨어요. 저 이분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방해숙님 콩디 가을 하늘 가을 햇살 운동장 뛰며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5km 도전해보거든요. 콩디 응원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마라톤 5km 도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혜숙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은 이소은 씨의 키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2시간 잘 놀다 가신다고 이렇게 또 문자 잊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이 홍은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이후 화성휴게소까지는 10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멜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1일 카드값 리셋되기만을 기다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긴 하지만 왠지 괜히 월말보다는 월초에 마음이 가뿐합니다. 어제까지 쓴 돈은 잠시 흐린 눈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현명한 소비를 다짐하면서 동시에 죄책감은 조금 덜하게 된달까요? 여러분의 10월 첫 소비 궁금해요. 오늘 어디에 돈 쓰셨어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10월 1일 목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쿨의 루시퍼의 변명 듣고 왔습니다. 안현신님이 현명한 소비카드 쓱 했어요.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컷도 하고 왔습니다. 10월 첫날 카드 쓱 하셨습니다. 머리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니까 잘하신 것 같고 또 예쁘게 하셨을 것 같아서 세 살은 더 어려 보이는 그런 행복한 날이겠나 싶습니다. 정재성님은 오늘 아침 주유를 가득했고요. 또 드라이브 스루 둘러서 따뜻한 커피 한 잔 긁었네요. 기름 가득 넣으니 돈을 썼는데도 부자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오늘 첫 소비가 커피였어요. 티끌 모아 태산된다고 커피값이 꽤 모이다 보면 카드값에서 많은 비용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 회사 캡슐 커피로 가름하는데 오늘은 투샷으로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퍽 좋아요. 4283님은 동네 빵집 가서 빵 사네요. 쿠폰이 있어서 쓰려고 갔는데 더 쓰게 돼요. 우퍼요. 수원 바람 선선하니 가을가을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뭐 그래도 쿠폰을 썼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매하실 수 있었던 거 맞죠? 그럼 현명한 소비 맞는 것 같아요. 서울도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더웠는데 오늘은 긴 소매가 잘 어울리는 날씨.

0: 로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선우님은 저는 아직 오늘 돈 안 썼어요. 회사라 흐흐흐 크크크 하셨습니다. 근데 선우님은 해피타임에 문자 보내주시면서 50원 사용하신 것 같은데 선우님의 첫 소비가 해피타임이라니 감개 무량입니다. 안상금님은 장날이라서 꽈배기 팥 도넛스 10,000원어치 사고 양말도 샀어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시세 알거든요. 10,000원어치면 진짜 많은 양을 사신 것 같은데 이거 다 드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족분들하고 나눠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10월 첫 소비 어디에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1: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피타임 출석 체크에 50원만 써주실래요? 제가 커피 쿠폰으로 보답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6187님의 신청곡이에요. 리센니의 러브 어택.

리센의 러브어택 들려드렸습니다. 4756님이요. 이슬기의 해피타임을 위해서 가감히 돈을 쓰기 위해 문자 보내봐요. 오늘 다른 데 쓴 곳이 없거든요. 무지출의 날 너무 좋아요. 흐흐 하셨습니다. 오늘 유일한 지출이 해피타임을 위해서라니 바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배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거니까 다들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라요. 김영자님은요. 중1 딸이 마라탕이 또 먹고 싶다고 깨톡이 왔어요. 포장 주문하고 찾으러 가서 첫 소비했네요 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마라탕의 이름이 어려운지 이름도 못 외우고 매운 것도 잘 먹지 못하는데 거기 가자 거기 두부면 있는데 막 수원 쿠폰 생기면 갈 거야 하면서 벌써부터 마라탕을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뭔가 특별한 게 있긴 한가 봐요. 김혜라님은 슬디 출첵이요. 10월도 행복하게 해피타임 가져봐요. 오늘 제 첫 소비는 매월 1일마다 넣고 있는 청약 저축이랍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훌륭한 소비이긴 하네요. 청약 저축. 꼭 필요한 곳에 잘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저축으로 멋진 공간이 마련되길 얍! 하고 바라겠습니다. 4884님은요. 슬디, 저 계속 사연 보내는데 안 읽어주셔서 너무 슬퍼요. 오늘 갑자기 추워졌지만 늘 하듯이 슬로우 조깅 나가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슬로우 조깅 하시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늘 같은 날이 훨씬 더 운동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도 진짜 좋다고 하던데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저 읽어드렸어요. 임시숙님은 독감 예방접종으로 첫 소비하고 집 가는 출석이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이번 달은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해피타임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현명한 소비네요. 특히 올해 독감은 굉장히 아프다고도 하고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맞아놓으면 참 좋은데 잘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반짝하고 돌풍을 일으킨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은 신인이 막상 알고 보니 탄탄한 경력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고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애취! 라는 발라드 곡으로 88년 가요계 후반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수 최우섭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룹 사운드를 조직한 끼는 물론이고 지금 3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국민학생 시절 한창 유행하던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브이 주제곡을 부른 꼬마가 오늘의 최우섭이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되겠다는 생각보단 음악에 대한 욕심으로 낸 앨범 실력파 최우섭의 세월이 애취의 뜨거운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1988년 12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응답하라 1988로 이 노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기현 씨의 목소리로 다시 불려지면서 또 한 번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최우섭의 세월이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힌트곡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게 가면 놀이.

버게 가면놀이 힌트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 최우섭의 세월이 아취! 정답은요.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3월에 발매한 앨범이 꾸준히 조용히 입소문을 타다가 그해 가을에 빛을 보기 시작했죠.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나라라 나라 태권브이 이 노래 알고 계시죠? 예, 최우섭 씨 아버지가 작사 작곡한 로보트 태권브이의 주제가는요. 12살 때 불렀던 거라고 합니다. 완전 뮤지션 가족이네요. 4048님은 세월이 가면이요.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뭔가 이 츤데레 느낌이 들어서 꼭 선택하고 싶었어요. 여주우님은 세월이 가면이요. 아버지 애창곡이라 자주 듣던 노래네요 하셨고요. 박수진님은 세월이 가면요. 오늘 길을 걷는데 길에 낙엽들이 제법 떨어져 있어요. 가을이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듯 세월이 가는 것처럼 또 느껴지네요. 7597님은요. 애취는 가면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뭔가 이중적인 의미 같은데. 저 근데 요즘 진짜 이 재채기 뉴스할 때만 되면요. 진짜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요. 비염과 이 저의 천식이 돋으면서 환절기가 저의 연기력을 좀 키워주는 것 같네요. 3001님은요. 정답은 가면이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가면이라고 하니까 라면이 급땡기네요. 저녁은 라면 당첨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짜 낭만가시다. 파김치 있으세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꼭 같이 드실게. 0060님은 슬기님 늘 방송을 애청하고 있지만 처음 문자하네요. 답을 보내봐요. 세월이 가면 감기 조심하시고 늘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퇴근이 좀 늦으셔서 잘 연락을 못 하셨을까? 아니면 오늘 용기 내서 보내신 걸까 궁금하네요. 근데 내일 드디어 주말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지금도 늦게까지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 정답자 발표해드렸는데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립니다. 최우섭 세월이 가면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곡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들려드렸습니다. 아, 곡이 아름답죠. 음악 진짜 참 좋습니다. 현주님도 좋네요, 좋아요 하셨고, 이종철님은 노래방에서 많이도 불렀던 나의 시절이야 하면서 옛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강혜영님은요, 햄버거 쿠폰 못 받아도 노래가 좋으니까 오케이 하셨어요. 진짜 이 곡으로 이 저녁 시간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을 전해드리는 내 얘기를 들려주러 함께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배성현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이효리의 You Go Girl. Hey girl.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안경욱님, 아기 수업이 있어서 왔다 갔다 왕복으로 택시비가 나갔네요. 그래도 좋아요. 아이랑 수업 재밌게 받고 편하게 지금 막 집에 도착해서 해피타임 들을 수 있으니까 하셨습니다. 아이는 수업에 잘 적응했나요? 가면 비슷한 시기 아이들과 또 엄마 아빠들도 같이 하니까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되고 또 가끔 외로울 수도 있는 육아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된 왕복길이었을 텐데 이제는 음악 들으면서 한숨 돌리시길요. 이일사모님은 신랑이랑 명절에 조금 티격태격 싸웠다가 며칠 전에 풀었어요. 내 성격 이해해줄 사람은 여보뿐이야. 솔리드 천생연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명절 때는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평소에는 다 이해하는 것들도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 남편분도 다 아셔서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진짜 천생연분 맞는 것 같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솔리드 천생연분.

스미드의 천생연분 듣고 왔어요. 5765님, 전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잔 샀네요. 일주일에 한번 가는 곳인데 알바생이 알아봐줘서 기분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단골 맞죠 뭐. 특히나 커피 사 먹는 그날은 일요일 중에서 기다려지는 요일일 것 같네요. 8336님은 슬기 언니, 저는 퇴근길에 로또 10,000원어치 샀어요. 이틀 행복하겠죠? 하셨어요. 맞아, 그 당첨번호 확인하는 날이 토요일 저녁이었죠. 정확히 이틀 48시간이 있네요. 기분 좋은 상상에다가 상황극도 조금 하다 보면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당첨되시면 뭐 하실 건지 먼저 정해놓으시고 만약에 제 생각이 나셨다 하면 저는 버터 들어간 호두과자 부탁합니다. 4347님은 오늘 클래식 방송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을 감미롭게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노래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신청해요. 가사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 언급되지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막 클래식 얘기 나오니까 살짝 긴장이 되네요. 작품 번호 읽는 게 저한테는 꽤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친숙한 곡이라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들려드립니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마루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박미경님은 날씨가 차가워져서 바로 수면 양말부터 샀어요. 벌써 이렇게 추면 어떡해요?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손발만 따뜻해도 온기가 훨씬 더 유지되니까요. 6735님은 오늘 제 생일인데요. 성당에 같이 다니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신청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하셨습니다. 그건 사랑받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생일 축하하고요. 제 선물은 이거예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인형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레이징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신 님이요.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독립한 아이들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저보다 더 쓸쓸해하는 아내를 위해 주말마다 앞치마 둘러매고 같이 집 앞 공원으로 산책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엔 오랜만에 영화도 보러 가려고요. 요즘 아내와 자주 듣는 노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덧 커서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시간이 오면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것 같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처럼 부부끼리 취미도 같이 즐기고 데이트도 하다 보면 쓸쓸함이 자리한 곳에 즐거움만 채워질 거라고

믿어요. 종수님이 계시니까 아내분은 행복하실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김나연님은요, 바지 줄이면서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듣다 보니 용기가 생기네요. 요즘은 손 바느질하는 분이 잘 없을 텐데, 그쵸? 하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잘하시는 분 드물죠. 저도 단추 하나 꿰매는 것도 얼마나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신님이 신청하신 곡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부근 두 개 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정체 남아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9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 정체,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5km 주춤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동수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 각각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2시부터 4시 은빛 트로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섭진,
2: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1: 가족이란 뭘까요?
2: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1: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2: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1: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2: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7098님의 신청곡 소유정기고의 썸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숨막히는 성공 릴레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0: 건강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저의 어깨춤을 보고 박문진 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슬디 회식 자리에서 좀 노셨을 듯 크크. 티가 많이 났나요?

이 노래 사실 제 애창곡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 어깨를 봐. 달골됐잖아. 여기까지 완성인데 일단 뭐 어깨춤은 제가 출 테니까 노래는 여러분이 맡아주세요. 아시죠? 느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선곡 채택되시면 마트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요. 한수아님의 신청곡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으로 출발해요. 이 티를 이어주세요.

이선희님,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아무도 허락 안 해주는데, 금지됐는데 하늘이라도 허락해주니 감사하죠 하셨어요. 하늘만 허락한 사랑은 어떤 건지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이 노래 뒤를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4489님, 하늘만 허락한 사랑을 하게 된 그녀를 사랑해줘요. 하동균 노래요 하셨습니다. 그쵸? 그녀를 더 사랑해주는 거 그게 정답이네요. 쭉쭉쭉은 계속 이어가 볼게요. 문자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정섭님 사랑 해보겠어.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이 있으면요 뭐든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죠. 꼭 사랑하세요.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엔 뭐 들을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9033님 감사합니다. 잘 만날게요. 김동률의 감사하셨어요. 사랑 이루신 거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오늘 릴레이 선곡 마지막 곡은 김동률의 감사였습니다. 김은실님이 좋은 선곡에 듣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네요. 권민웅님은 슬디님 해피타임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네요. 좋은 노래 감사해요.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저녁방송 슬디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가을이 오니까요. 또 우리 해피타임 가족분들이 느낌 아시니까 또 선곡을 이렇게나 멋들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치유의 시간 보내고 왔네요. 금지된 사랑은 없다. 하늘만 허락한 사랑 너무한다. 자잔 원성과 함께 최경희 옥수님, 예숙, 백용기, 4152님, 김순금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핑클의 영원한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참, 쭉쭉쭉 오늘 선곡 채택되신 분들 마트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를 한 자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앞으로의 다짐들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들려드립니다.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여러분의 긍정 나눔이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의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이주연님, 슬디 드디어 얼마 안 남아서 요즘 두근두근합니다. 딸이랑 이탈리아 가서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정신 단단히 차리고 잘 다니다 오려고요. 준비물 챙기고 있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모녀 여행 하트 하셨습니다. 소매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걱정하세요. 딸이랑 온 줄 모르고 자매끼리 온 줄 알고 많은 남자분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잘 다녀오세요. 권현진님은요, 집에 도착해서 씻으려는데 회사 동료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간 또 회사일인가 싶었는데 아까 회의 때 표정 안 좋아 보여서 괜찮나 해서요 라고 하더군요. 일 얘기 하나 없이 제 안부만 묻고 끊는데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 내일은 함께 밥 먹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지님 표정만 보고도 걱정해주는 사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동료가 회사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현지님이 사랑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동료들과 으쌰으쌰하면서 멋진 회사 생활 이어가시길요. 2121님은요. 앞으로 아니 솔직히 최소 10월 6일까지 아내를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는 우리 마눌님 김미영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더불어 10월 6일은 24번째 맞는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여보, 뭐든 말만 하면 최대한 노력해볼게 축하해 하셨습니다. 와, 결혼 기념일이 며칠 안 남았네요. 생일 축하 대신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제가 폴킴씨 라디오를 들었더니 사랑하는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사랑하는 미영님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1216님은요 내일부터 항암이 시작됩니다. 항암에 대한 부작용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운명이라면 가슴을 펴고 받아들여야죠.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216님을 꼭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에 그 시간들 잘 이겨내서 예전 건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꼭 믿습니다. 힘든 시간마다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마음 함께 할게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2070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들려드렸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이주연님이 항암 잘하셔요. 잘 드셔야 합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많이 기운 없고 힘드실 테지만 진짜 주연님 말대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주연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힘 보내드릴게요. 김동욱님은요. 슬디 오늘 학교에서 첫 시험을 보고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해요. 위로 좀 해주실래요? 하셨습니다. 저도 기억해보면 첫 시험은 대부분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유형도 좀 새롭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몰라서 불필요한 것들의 시간을 너무 쓴 적도 많고요. 이제 동욱님도 어떻게 하면 될지 더 잘 알게 됐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훨씬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7410님은 슬디 늦게지만 출첵합니다. 1부에서는 손님이 많아서 문자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2부에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문자 보냅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끝까지 즐거운 방송 해주세요 하셨네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7410님이 하시는 곳에 더는 손님이 많다고 하니까 저 마음이 기쁘고 막 그런 거 있죠. 앞으로도 시간 날 때는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8697님이 오랜만에 제 시절의 노래를 들으니 행복한 저녁이네요 하시면서 소우대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그리고 유영진의 그대 향기 들려드릴게요.

0: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세트는 티싸게.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이슬기 해피타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혜란 3021님이 신청해 주신 케이씨의 언제나 사랑해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에서 중동 사이로 8km 정체 남아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신월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로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는 6km 정체,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3km 짧게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밀리고 있고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는 8km 정체 남아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시인 김용석의 동시 가을이 오면 이었습니다. 꽃은요, 잎도 꿀도 또 향기도 내어주면서 자신을 비워갑니다. 그러면서도요, 잃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어준 것들은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제 몫을 다 하고 더 단단한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마음과 또 묵묵히 들인 정성, 반복되는 일상까지 당장 손에 남는 게 없다고 해서요, 영영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다. 꽃이 열매가 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느덧 계절이요, 더 깊은 곳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워낸 만큼 더 넉넉하게 채워질 10월을 기대해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의 첫날입니다. 첫 곡은 트래비스의 Closer였습니다. 곽효정님께서 꿈디는 휴가 가셨나봐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휴가를 가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이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광엽이라고 합니다. 자,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거든요. 10월 세 달의 첫날인데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 세 달 첫날 좀 묘하지 않나요? 좀 어제랑 오늘 사이에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라는 것만으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새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매달 러닝을 하는데 러닝 목표를 한 달에 100km라고 세워놓거든요. 근데 보통 잘 못 채워요. 그래서 월말 되면은 좀 우울했다가 세 달이 되면 이번 달에는 다시 100km를 채워봐야지 하면서 또 새로운 기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느덧 여러분을 만난 지 나흘째입니다.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읽다 보면요. 정말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이렇게 채워나가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면서 저도 힘을 받곤 하거든요. 좀 지금은 미약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창대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날이 언젠간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한 달만 해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10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분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요. 반갑습니다. 가죽 자켓은 꿈디에게 빌린 건가요? 해주셨는데 제 겁니다. 예,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거고요. 꿈디도 가죽 자켓을 좋아하시나 봐요.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2461님께서도 드림팝 DJ

이들은 가죽을 좋아하나 봐요 하셨는데 보통 그냥 남자분들이 가죽 자켓 많이 좋아하시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쁘잖아요. 가을 되면은 쌀쌀할 때 딱 걸치기도 너무 좋고. 4283님께서는요. 5시 뉴스도 봤어요 하면서 뒤에 공영방송 아나운서 같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공영방송 아나운서 같은 건 뭘까요? 약간 반듯한 이미지일까요? 재미없고 약간 단정한 느낌이면 옳게 보셨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배미라님께서는요. 어느새 나흘째네요. 이젠 즐기고 계시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을 걸로 풀입니다. 된장찌개 저녁 먹고 지금은 디저트로 케이크 먹고 아이스크림 통을 붙잡고 퍼먹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점점 풀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각자 다르겠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도 다를 것이고 또 푸는 방식도 다를 텐데 저는 운동으로 좀 많이 풀어요. 러닝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테니스도 치러 가고 네, 그리고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그때 시간 나면은 스트레스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0월의 첫날 드림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자,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자, 꿈기 없을 때 곡간 좀 털어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죠.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패셔 보이즈의 마이 옥토버 심포니 함께 듣고 왔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이번 한 주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321님께서요. 꿈디가 휴가에서 돌아와서 곳간이 허전한 걸 보면 더 행복할 거예요. 드림팝 식구들이 즐거웠구나 하고요. 가을바람 느끼며 동네 한 바퀴 돌며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지만요. 드림팝이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그쵸. 저도 노래 딱 듣고 있으면은 와, 지금 방송할 게 아니라 제가 나가서 듣고 싶어요. 이거 들으면서 산책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3521님께서는요, 집하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대학생 아들이 오늘 집에 오는 날이라서요, 마트 가서 장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등갈비와 잡채 또 계란말이까지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다가 이제야 들어왔네요. 친구랑 저녁 먹고 왔대요. 아 진짜 이럴 때마다 너무 서운합니다. 전화기는 왜 갖고 다니나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들 좋아한다고 해서 장 보고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놨는데 저녁 먹고 왔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코딩 같은 거예요. 입력되지 않은 거는 시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먹을 거면은 밖에서 먹고 올 거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선 입력을 시켜놨으면 전화를 했을 텐데 안 해두면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이제 잘 안 밝히는 사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 일주일 뒤에 저녁 약속이 있다. 3일 뒤에 저녁 약속이 있다. 좀 미리 말하면은 준비하는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좀 다음에 말을 해주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달라 하면 또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오늘 만드신 건 조금 식을 수는 있겠지만 내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드님하고 맛있게 드시죠. 이윤태님께서는요. 저는 대전에서 택시 운전하는데요. 10시까지 할 예정이라서 드림팝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께 드림팝 홍보도 한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10시까지 하시는구나. 저랑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예전에 지금 드림팝 말고 클래식 라디오 대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2주 정도 대타를 했었는데 대타를 하던 중에 이제 퇴근하고였나? 택시를 탔거든요. 기사님이 클래식 FM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홍보를 하시는데 이게 말할까 말까 지금 나 대타하고 있다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뭔가 민망해서 제가 원래 MC도 아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윤태님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드림팝 선곡도 좋고 꿈디도 좋고 가끔 오는 대타들도 괜찮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미정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알제로의 Moonlightning 이어서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

방금 함께 하신 곡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 그 전에 함께 하셨던 곡은요 알제로의 Moonlightning 이었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4843님께서요 저는 드림팝 들으면서 러닝 시작했습니다 아까 러닝 하신다고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반가워서 처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도 러닝 중 지금도 러닝하고 계세요? 4843님께서도 목표를 월 100km로 해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초보라서요. 지금은 하루 5km씩 뜁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가을과 봄이 정말 뛰기 좋잖아요. 특히 지금 이렇게 살짝 선선할 때가 너무 뛰기 좋은 때예요. 좀 더 지나면 추워지고 이전에는 너무 더웠고 예. 그래도 5km씩이라고 해도 이게 이틀에 한 번만 뛰어도 얼마입니까? 예, 꽤 길어요. 많이 되잖아요. 75km잖아요. 뭐 100km를 꼭 채우는 건 아니더라도 꾸준히 뛰면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뛰고 나서 항상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딘가 아파요. 저는 요새 허리가 많이 아파요. 스트레칭을 잘 안 했어가지고 지금 뒤늦게 후회하면서 저녁에 요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9688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이클 프랭크스의 비발디 송.

애니멀스의 When I Was Young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1일 목요일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61 혹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933님께서 와, 추정 60분에서 보던 거랑 완전 달라요. 거기선 느껴지지 않던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신기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선 제가 추정 60분 그리고 평일 5시 뉴스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보도 전문 아나운서처럼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감정이 없는 기계 혹은 냉혈한 같은 느낌이 있죠. 좀 또 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인간미도 있답니다. 예. 예. 아무튼 신기하다고 하시니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5466님께서는요, 꿈디도 안 계시고 집에는 중학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거 너무 호젓하고 좋은데요? 쓰고 보니 좀 이상하네. 아무튼 가을밤 흔치 않은 자유시간에 이 곡 듣고 싶어요 하면서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도 해주셨습니다. 아유, 없어서 슬프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없어서 꿈디도 없고 중학생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호젓하고 너무 좋으시다고. 즐기시죠. 또 있으면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즐기시라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콜 하렘의 홈브루크, 이어서 무디 블루스의 멜랑콜리맨,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요 자주 먹는 점심 메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위가 제육볶음, 2위가 백반이었고요. 1위는 이 음식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DJ Max의 실위 하나를 잘 들어보시죠. 서비스로 이 음식을 두 배로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힙합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자, 힌트 드릴게요. 서비스 타임 돈가스 두 배, 또 돈가스 돈가스 두 배, 중독됐어 여기 다시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아, 힘드네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돈가스, 2번 설렁탕, 3번 짜장면.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 회사 식당에서 이걸 먹었습니다. 자,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저 포털에 KBS 식단표 치면요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서 KBS 본관의 목요일 점심 메뉴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드렸으면은 마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요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DJ맥스의 슈이하나 듣고 왔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돈가스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고요. 콩으로 당첨된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죠. 1부 끝곡으로요, 김영임님의 신청곡 빌리오션의 Suddenly 듣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옷차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가양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동작대교부터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월곡램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화도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매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중동까지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아는질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silence. 21 Pilots의 Car Radio 함께 들으면서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해봤습니다. 이상호 아나운서가 일주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7169님께서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남산 다녀왔습니다. 역시 남산은 가을이 제철인 것 같아요. 시간 되신다면 남산으로 밤공기 쐬러 다녀와 보세요. 야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남산같이 높은 데는 이렇게 가을처럼 가시거리가 좋을 때 가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이제 서울 전경도 보이고 관악산도 보이고 근데 저녁엔 또 야경도 예쁘잖아요. 남산도 좋은 것 같고 저는 한참 많이 갔던 데가 이제 팔각정 이런 데 뭐 차 타고 많이 갔고 가을에 이렇게 야경이 예쁜 곳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8768님께서는요 듣고만 있다가 처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인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고요. 저녁 운행 때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내버스를 20여 년 더 할 생각인데 쭉 드림팝 들을 예정이에요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재미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노래를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어요? 라고. 이거는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즐거우셨다면 얼마든지 제가 뭐 힙합을 하든 발라드를 하든 락을 하든 망가져야죠. 인천 시내버스 몇 번을 지금 운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전운전 하시고요. 듣고 계실 뭐라고 할까요? 저기 승객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목요일 밤 듣고 싶은 팝송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렇게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2327님께서는요. 고3 딸이 이제부터 마음먹고 공부한대요. 이제부터인 거죠. 뭔 마음을 이렇게 늦게 먹냐고요. 수능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10월 첫날이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한 달 반이면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한 달 반 동안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면 예를 들어 수능으로 치면은 등급을 진짜 한 등급, 두 등급 올릴 수 있어요. 진짜 가능해요. 예, 저도 했습니다. 따님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자,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유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유젠.
2: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Fate of Ophelia 였습니다. 2612님께서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다면 꼭 가서 보고 싶은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곡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The Fate of Ophelia. 아, 그러게요. 한국에 여러 팝스타들이 많이 오고 있긴 한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활동하는 동안 내한을 한번 할까요? 미국에서 너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돈 때문에 오실 것 같진 않고 뭔가 좀 베푸는 마음으로 한번 좀 와서 공연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난리 날 것 같긴 하네요.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251님께서 우리 집 딸은 시험 하루 남았는데 내일 수학이라고 이미 시험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집에서 푹 자고 있네요. 수포자입니다. 못해도 최선을 다해야지 포기를 해버리면 어떡하니 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지금 이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이게 의욕이라는 게 스스로 갖는 게 가장 좋고 옆에서 좀 이거를 좀 불을 붙이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잖아요. 자녀한테나 친구들한테 이런 의욕을 불어넣는 방법을 잘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의욕을 불을 붙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좀 6251님이랑도 공유를 하게요. 따님이 혹시 같이 듣고 계시다면은 저는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보고 그 다음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약발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시죠. 6814님께서는요, 내일 아침 기온이 훅 떨어진대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져요. 진짜 쌀쌀할 텐데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겉옷 꼭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죠. 자, 이어서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백이명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앤디 그래머의 Don't Give Up On Me, 이어서 핑크 스웨츠의 Am I Worst.

방금 함께 하신 곡은요, 핑크 스웨츠의 At My Worst, 그리고 그 전에 함께 하셨던 곡 앤디 그래머의 Don't Give Up On Me 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죠. 문자는 샵 1061 혹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윤영희님께서는요, 아이스크림 실컷 먹고 실내 사이클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몸에 병을 주고 또 약을 주고 또 병을 주고 또 약을 주고 인생이 이거 반복이잖아요. 약만 주면 지겨워서 병도 주고, 어? 병만 주면은 이러다 진짜 병날 것 같으니까 또 약을 줘야 되고, 스트레스 풀려면 아이스크림을 또 먹어야 되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건강 나빠지니까 실내 사이클 타야 되고, 뭐 가능하다면 병은 조금 줄이시고 약을 조금 늘려가시는 게 좋겠죠. 5482님께서는요, 시부모님이 마늘 농사를 하세요. 오늘 가서 마늘 심고 왔는데요, 허리가 아프다 못해 감각이 없습니다. 이번엔 규모를 좀 줄이겠다고 저랑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1.5배는 더 심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농사라는 게. 저희 할머니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몸이 안 좋으신데도 계속 규모를 키우시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좀 자식들한테, 뭐 손주들한테 이렇게 돈 벌어서 좀 더 잘 챙겨주고 싶다, 혹은 이렇게 농사 지은 걸 챙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셨던 것 같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또 5482님께서는 가서 도우는 입장에서 양이 늘면 그만큼 더 힘드니까 좀 잘 못하는 초보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일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을 사려야 돼요. 뭔가 끝까지 내가 다 해야겠다란 마음을 먹으면 병이 납니다. 조심하시죠. 잘 쉬시고요. 이어서 박은주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New Empire의 A Little Braver.

게리 무어의 연주곡이었습니다. 더 로너 함께 하셨고요.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1일 목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507님께서요. 내일 동창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화에는 정해진 레퍼토리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추억팔이죠. 20년째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 때마다 재밌긴 해요. 내일도 준수가 담 넘다가 이마 깨져서 9번을 꼬맨 얘기랑 가출해서 지하철역에서 잤던 얘기하다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 만나면 10년, 뭐 15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근심 걱정 없이 순수하게 또 순수한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추억팔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떨어져 지낸 지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옛날 얘기 말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안 그러면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 듣고 싶지 않잖아요, 요새. 자,

네, 감미로운 세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셨던 곡은요, 아트 가펑클의 트래블링 보이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크리스티 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앤 머레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들으면서요, 오늘 퇴근곡을 항상 고르곤 하거든요. 지금 막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노래들이 경합을 하다가 오늘

퇴근곡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트래블링 보이를 아마 퇴근하면서 들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8703님께서는요 생후 17개월이 된 딸이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가짐이라면 5명도 키울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5명은 좀 많네요. 좀 그만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우, 딱 걸음마 하면은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예쁘게 키우시고 또 5명까지는 모르겠으나 또 귀여운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은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플라시드 도밍고 메리 모린 맥가빈의 I'll love until the end of time.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은요, 존 레전드의 All on Me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10월은 가을이 문을 여는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한반도 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이번 주말 첫 단풍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우리가 첫 단풍이라 부르는 건 산의 정상 부근이 약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붉은 빛이 능선을 따라 천천히 번져 내려오고 그렇게 조금씩 산 전체를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절은 말없이 자기만의 풍경을 그리고 있겠죠?

세상 모든 것엔 저마다의 때와 속도가 있을 거예요. 하루만큼씩 나답게 채워가다 보면 멋진 그림 하나쯤 그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가을빛 추억 신승훈의 노래였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어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드디어 10월이 시작됐네요. 올해의 단풍은 기대가 됩니다. 계속 날이 맑고 햇살이 좋아서 단풍도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전부 단풍 구경 제대로 못해서 아쉬웠는데 올해만큼은 단풍 구경 제대로 하고 싶고요. 너무 바쁘지 않게 하루하루 나만의 속도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번 가을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4810님, 저희 아빠 취미가 산타기거든요. 가족 다 같이 똑같은 등산화 신고 가을산 타는 게 소원이시래요. 등산화도 사주겠다 하시는데 동네 뒷산이라도 한번 가는 게 맞겠죠? 4810님은 산타기가 절대 취미가 아니신 느낌인데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소원 한번 들어주시죠. 등산화를 똑같이 신으면 인증샷 찍고 추억으로 삼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을산 정말 이뻐요. 2923님, 서점 갔다가 10월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샀어요. 글보다는 그림으로 채우는 일기를 써보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만화 좀 그렸거든요. 칸칸이 채우다 보면 꽤 볼만한 기록이 되겠죠? 신기하네요. 10월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도 있군요. 인생은 늘 지금부터야 라는 말이 있듯이 다이어리라고 꼭 1월에 시작하라는 법은 없죠. 10월부터 시작해서 또 예쁜 그림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또 꽉 채울 것 같아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성시경의 바람 그대, 나얼의 바람 기억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715님, 오늘도 야근이에요. 일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혼자 중얼중얼 했는데 같이 야근 중인 과장님이 그래 우리 힘내자 하시네요. 저 혼잣말이었는데 민망하실까봐 네 해드렸어요. 막차 끊기기 전에 가고 싶은데 되려나 모르겠네요. 진도가 안 나가요. 아이고, 그래도 과장님 같이 계셔서 좀 덜 외롭고 그나마 의지가 되네요. 대답도 이렇게 해드리고. 혼자 하시는 게 편한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한 명이라도 같이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디 두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막차는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707님, 요즘 퇴근하고 밤마다 너튜브 보면서 기타 배우고 있어요. 겨우 띵띵거리며 코드 따라가는 수준인데 가족들은 벌써 이거 쳐달라, 저거 들려달라 야단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애들이 저한테 말 걸어줘서 좋아요. 독학을 잘해서 크리스마스 때 공연 한번 해볼랍니다. 가족들은 7707님이 엄청난 기타리스트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열심히 정말 정말 지옥 훈련을 해서 공연하는 그날까지 실력을 연마하는 수밖에요. 가족을 실망시키시면 아니 되옵니다. 1723님, 유디 밤그대 8주년 축하해요. 유디와 밤그대에게 처음 인사 나눈 게 어제 같은데 벌써 8년이라니. 그 사이 저는 이사도 했고 아이 학교에도 보냈고 둘째도 낳았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라디오 켜면 늘 다정한 목소리로 반겨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저의 쉼이 되어주세요. 와, 1723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축하해 주신 많은 밤그대 가족들 제가 다 눈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제가 축하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네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김성우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보내드릴게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미안했다. 반성한다. 옷을 말끔히 챙겨 입고 집을 나서려던 남편이 나를 보고 대뜸 사과의 말을 건넸다. 며칠 새 까맣게 타버린 남편 얼굴이 웃기면서도 짠해서 등을 두드려 출근해 보내고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 네, 아버님. 그 출근 잘했어요. 네, 앞으로는 군말 않고 열심히 회사 다니기로 약속했어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아버님.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그간의 일을 되돌아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왜 그렇게 속을 끓였나 싶어 그제야 허탈해졌다. 싸우지 말고 설득하지도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기 놔둘걸.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었달까. 몇 달 전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는 말로 내 속을 뒤집었다. 애들 학교는? 대출금은? 그 나이 되도록 땅 한 번 안 파본 사람이 농사를 갑자기 어떻게 해? 20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부모님 논밭을 물려받겠다니. 이 남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싶어서 며칠을 싸우고 달래고 설득하다가 결국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래, 어파에 바람 찰 때가 됐지. 내가 해결하마. 남편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회사를 며칠 휴가 내고 고향집에 갔다. 며느리한테 다 들었다고. 그렇게 농부가 되고 싶으면 아버지 대신 며칠 일해보라고 했다면서 신이 나선 집을 나섰다. 남편의 들썩이는 뒷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불안하긴 했다. 저 사람 대충 옆에서 거들면서 농사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해볼만하다 하시면 그래 믿어주자는 마음도 조금 있긴 했는데 그럼 그렇지. 이틀 만에 백기를 든 남편이 내게 살려달라며 전화를 걸어온 거다. 여보, 나 농사 안 할래. 나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맡은 건 다 하고 가라시네. 제발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돼? 꼭두 새벽에 일어나 풀 뽑고 땡볕 아래에서 일하다 고꾸라졌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엉덩이를 걷어차곤 일어나 움직이라 했다며 애처럼 징징대는데 다시는 철없는 얘기 안 하겠다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휴가 쓴 만큼 싹 다 채워 일하고 가라는 아버지 으름장에 얼굴이 까맣게 타도록 논밭을 뛰어다니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며느리한테 줬으면 좋지 너한테 물려줄 땅은 한 평도 없다는 부모님 얘기 들었지 남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따박따박 월급 챙겨받기가 쉬운 줄 알아? 자꾸 땀만 먹을래?

삼재의 하루 송창식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 남편님이 귀농 체험을 제대로 하셨네요. 도시 사는 분들 중에 귀농이 꿈인 분들 꽤 있잖아요. 매일 출퇴근 안 하고 논밭에 나가 설렁설렁 농작물 키우며 살고 싶다는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죠. 알아서 혼자 잘 크는 농작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손 닿은 만큼 딱 그만큼 큰다고 하잖아요. 날씨가 안 도와주면 그마저도 뜻대로 안 되는 게 농산일일 텐데 아버님 덕분에 남편분이 현실로 다행히 돌아오셨네요. 앞으로 회사 아주 열심히 다니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 보면 또 귀농 귀촌 하셔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들도 나오시지만 아 정말 그러기까지 엄청 노력하고 고생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태연의 만약에 4441님 신청곡 같이 들어요.

아이유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 372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태연의 만약에였고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852님, 뭐 살 때마다 아이들한테 부탁하기 미안해서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 신청했어요. 며칠 배우고 오늘 처음 혼자 카페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도 해봤네요. 눈치 안 보고 혼자 해내서 뿌듯한 하루예요. 주말에 인터넷 쇼핑도 해봐야겠어요. 와, 정말 정말 실용적인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디지털 교육이야말로 진짜 실생활에서 요즘은 너무너무 필요한데 또 이걸 어디서 딱 정식으로 배우기도 어렵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 아직 키오스크 주문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문명과 좀 동떨어진 성격인데 키오스크 주문할 때마다 뒤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나서 결국에는 직원분이 계신 경우는 직원분께 가서 주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제 2852님 조금은 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49님 남편은 제주도 출장 가고 딸은 남자친구랑 여행 가고 저는 감기 걸려 골골대고 있어요. 가족들 챙기다가 혼자 되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죽 하나 시켜 먹고 침대에 누워 밤그대 듣고 있으니 조금은 덜 외로운 밤입니다. 와, 진짜 온전히 홀로 계시네요.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마음 조마조마 하셨으면 이렇게 몸이 안 아프려고 긴장하고 있다가 탁 풀리면서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3149님만의 시간을 또 혼자 즐기실 수 있고 또 가족들 스스로 알아서 또 할 거 하고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149님만의 시간과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밤그대와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니 감사드리고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8285님, 간식 먹고 옥상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하루의 고단함을 밤그대 들으며 풀어요. 분명 고민할 게 있는데 오늘 밤엔 걱정 없는 사람처럼 노래나 흥얼대 볼래요. 8285님의 이 애티튜드, 이 태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어떤 날은 좀 없는 것처럼 밀어두고 이 밤의 공기를 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We zero.
2: 체했을 때도 제로
1: We zero.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We zero.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We zero.
4: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5: Lex, Lex,
4: 사무실에도
5: Lex.

0: 회사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4: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K-통상.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0월의 첫날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철의 달의 몰락, 이유경님 신청곡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1: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0: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바람이 분다. 이소라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좋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권진아의 위로. 권진아는 2014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어요. 따뜻하고 세련된 음색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당시 최종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오늘 골라온 위로는 2019년에 방영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삽입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조승우, 이나영 주연의 영화 Who Are You? 인터넷 채팅 게임을 통해 만난 형태와 인주가 현실과 온라인 사이에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며 진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결국 무엇인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투명인간 친구란 말 알아? 만나는 것도 전화도 안 돼. 이 약속은 지켜야 돼. 하지만 언제나 옆에 있어. 그래서 힘이 되는 친구. 누군가에게 투명하게 솔직해지고 싶은 날, 하고 싶은 말이 터져나오는 날, 투명 친구를 찾아. 난 늘 네 곁에 있어.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준호가 한 제자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에 휘말리며 감춰진 진실을 쫓는 정혜연의 장편소설 홍학의 자리 중 한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많은 일을 통해 배웠다.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가? 그 인정에 중독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권진아의 위로, 박원의 노력,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Who Are You OST 중에 골라봤습니다.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불독맨션의 사과,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였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조원선의 아무도 아무것도,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내일의 마음을 잃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와요. 김현선님 신청곡, 동물원의 해화동.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에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단풍의 속도는 시속 1km. 산책하듯 걷는 우리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인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25km로 그 정도로 남하한다고 해요. 일교차가 벌어지는 이 계절에 쉬지 않고 뚜벅뚜벅 가을이 걸어가고 있어요.

봄꽃은 말이죠. 하루 20km씩 북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단풍은 25km로 그 정도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피는 것보다 역시 지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문득 찾아와서 빠르게 달아나는 가을, 그 계절을 함께하는 10월이 왔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 듣고 싶다 해서 찾아 듣는 경우가 저는 참 많은데 10월 1일 특히나 오늘 같은 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첫 곡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에 떠밀려 단풍이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전국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해요.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날씨 때문에 단풍도 늦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설악산 또 내장산 어우 멋지죠. 그리고 지리산 오대산 또 치악산 수많은 명산의 이 울긋불긋한 단풍 정말로 기대됩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어쩜 그렇게 이쁜 색깔로 그라데이션이 젖이는지 참 신기해요. 단풍놀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1등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3092님이 되겠습니다. 3092님 그대가 1등 하셨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쏘면서 시작을 할게요. 콩디 매일 회사에서 듣다가 일이 없어 집에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오늘은 1등 한번 해볼래요.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파이팅! 오늘 1등까지 하셨습니다. 1등 주인공의 사연을 오늘 간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콩디 10월의 첫째 날 오늘도 기분 좋게 웃고 또 웃는 멋진 마음으로 파이팅 합시다 라고 구문서님도 문자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6064님 콩디 10월의 첫날 쏜살같이 달려와서 출첵합니다. 아이고 쏜살같이 달려왔어. 1등 하려고 달려왔어요. 10월 1일이라 첫날이라 달려오셨어? 부쩍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 바람이 엄청 시원해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2시간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좋은 시간 만들어보아요. 은실님도 주셨습니다. 콩디 출첵해요. 점심에 커피 들고 공원 산책하고 왔는데요. 초록초록한 나뭇잎은 물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가을이 더 깊어지는 길목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김은실님도 오늘의 하루 한 소식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라 가족들의 일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라랜드 듣고 계세요? 이번 주말은 개천절 대체 휴일로 월요일까지 연휴인데요. 좋은 계획 있으신지 다양한 계획 있으신지 소식 안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적고요. 받는 사람의 샵 1061 입력하시면 저에게 도착합니다. 창에 확 뜹니다. 제 눈에만 띄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클릭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다들 여러분들 반가.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오늘도 잊지 않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4452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오늘 국군의 날이라 28년 차 군인 신랑이랑 데이트 다녀왔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데이트하셨어.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계단에 허벅지가 후덜덜했지만 또 가고 싶네요. 근데 어쩌죠? 내일 초등학교 2학년 막둥이 운동회인데 같이 뛰어줄 게 너무 많네요 하시면서 4452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웅님, 콩디 국군의 날, 오늘 우리 아들 김영준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콩디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준님 오늘 태어나셨어요. 진심으로 저 이번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이에요. 이 누군가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가 평범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요. 여러분의 오늘도 꼭 안전하기를 저 이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10월 1일이니만큼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그런 메시지 전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4283님이 보내주셨어요. 콩디, 10월 첫날 가을 느낌 물씬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 풍경이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거려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는 거겠죠?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오늘 점심에 바람떡에 쌍화차를 드셨대요. 너무 조촐하게 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은 좋네. 요 맛있는 거 드시려고 조촐하게 드셨구나. 저녁은 오리 바싹 훈제입니다. 참 좋아요 하시면서 4283님 보내주셨습니다. 기름기 쏙 빠진 바싹 훈제 오리 맛있죠. 군침이 도네요. 여유 있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0864님인데요. 콩디 안녕하세요. 콩디는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올려다보세요? 요즘은 꽤나 많이 올려다보는 것 같아요. 구름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높고 너무 파랗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 넓게 보려고 저는 그런 풍경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 좀 편안한 것 같아서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올려다보거든요. 집에 있는 날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늘 꽉 막혀있는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오늘도 여지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라고 여유있고 예쁜 사연 던져주셨습니다. 0864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유소희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유소희님은 어떤 이야기를 주셨을까? 콩디 오늘요 요가 첫날이었어요. 요가 나가 혼자 뻣뻣해서 창피했어요. 뻣뻣했구나. 저 왜 이리 뻣뻣한 걸까요? 온몸이 다 쑤시는데 기분은 좋아요. 이상하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스트레칭을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쭉쭉 이렇게 잘 펴지던 다리가 유격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앞장서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다리 찢기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피 순환되게 이 요가 같은 그런 자세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자세를 집에서 한 3, 40분은 꼭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며칠 전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요러면 패스. 우리 소희님도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지 자꾸 찢다 보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연성이 좋았었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되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꾸준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9500이 문자를 처음 보냅니다. 처음 보내. 이어폰을 끼고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러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나죠? 신나는 음악들, 좋은 음악들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러닝하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도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10월 시작하는 첫날 파이팅 외쳐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9500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1777님 문자 주셨어요. 콩디 저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1777님 매번 문자를 보고 있는데 조금 지나쳤어요?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콩디의 마법 속으로 고고고 하셨고요. 그리고 신은주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가을 되니까 왠지 분위기 있는 모습을 연출해보고 싶은데 얼마 전 덥고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멋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긴 머리가 이 가을엔 잘 어울릴 텐데 무슨 생각으로 쇼커트로 바싹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신은주님 커트머리 이거 아무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두상도 굉장히 작아야 하고 얼굴도 좀 조그매야 이 커트도 잘 어울리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긴 머리는 어느 누구나 잘 어울리는 그리고 참 편한 스타일이죠. 뭐 어쩌다가 그냥 묶고 나가도 좀 새로운 스타일이 되는 것 같고 또 드라이로 쫙 피면 또 아주 생머리가 분위기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웨이브 넣으면 또 굉장히 여성스러울 수 있고 하지만 이 커트는 그냥 머리 감고 탈탈탈탈 털어서 자연스럽게 왁스 같은 거 조금 해서 하면 굉장히 보이시하고 멋내기 참 좋은데 우리 신은주님 조금만 스타일 잘 내시면 쇼컷도 나름 멋지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저는 아주 강추입니다. 강추. 제가 은주님의 실제 머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강추입니다. 이종표님도 문자 주셨고 주은수님 오셨습니다. 이연정님 반갑고요. 그리고 김경태님, 최소연님, 율레님, 노재홍님도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급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시면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쪽으로 마구마구 문자 폭탄을 날려주시면 저 이분이 끼어들기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4시 19분 4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또 가을가을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뱅크가 노래합니다. 가을의 전설.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짐론씨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짐 론 씨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지름길,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라라벨 오늘 주제 고마워.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놓치고 살 때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고마운 일들 투성이에요. 생각 좀 해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있죠. 근데 저 멀리 누군가가 뛰어와요. 나를 보고 그러면 열림 버튼을 꽉 눌러주죠. 그러면 그분이 딱 탑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못 탔으면 아마 지각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트에서 내 바구니를 보시더니 몇 개 안 되네요. 먼저 계산하세요. 양보해 주시는 분들 만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빌려줬어요.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아유 그래 있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오늘 입금해준 친구 고맙죠. 그리고 손자 봐주시는 친정엄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친정엄마 손자 봐주시는 우리 친정엄마들 너무 고맙죠. 또 힘들 때마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바쁠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동료 등등등 정말 살면서 고마울 때 땡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쑥스러워 못했던 말도 다시 만날 길이 없어서 전하지 못했던 인사도 좋습니다. 샵 1061 문자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라라벨 오늘은요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고마워요 땡큐 사연 많이 많이 쏴주세요. 박기영 씨의 땡큐 준비했고요. 박혜경 씨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이번에 라라랜드 박기영 씨의 땡큐 그리고 박혜경 씨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였습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와, 오늘 주제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땡큐. 요게 주제예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문자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네요. 먼저 우리 안정숙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안정숙님 본디 안녕하세요. 일터에서 늘 듣고 있지만 인사는 처음 드립니다. 이번 시를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3박 4일 도쿄 여행을 데려가준 막내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따님하고 멋진 여행을 하셨군요. 우리 정숙님 꼭 좀 딸에게 전해달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령경님 이름 이쁘다. 이영경님. 아이가 감기라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잊지 못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따뜻한 순간, 따뜻한 분들 만나면, 그래서 따뜻한 순간을 맞이하면 기분이가 참 좋죠. 오늘 자리 양보해 주신 분, 그분도 꽃길이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영경님도 아기도 빨리 감기 낳고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희님 출근을 함께하는 안내견 햇살아 고마워.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라고 안내견 햇살이에게 땡큐를 외치셨습니다. 박전희님 방금 강아지 목욕시키고 드라이하고 너무 땀나고 힘든데 뽀숭한 얼굴로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우리 강아지 곁에 있어 고맙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우리 주인님 나 오늘 목욕시켜서 목욕시켜줘서 나 너무 개운해 사랑해 우리 주인님 하면서 아주 눈에서 하트가 나오죠. 이거 뭔지 알죠? 아, 우리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 말을 못하는 우리 아가야들 다 귀엽습니다. 장현미님, 내 전화 목소리가 안 좋다며 커피 사들고 사무실에 깜짝 와준 내 친구 수연아, 고마워. 너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좋은가 봐요. 이동아님, 출근길 버스 놓칠 뻔했는데 뛰는 저를 보고 세워주신 큰 기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각 면했습니다. 고바고바 엘리베이터랑 뭐 같은 상황이잖아. 이동환님 그래서 지각을 면하셨다 하셨습니다. 권현진님 어제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방 지퍼가 열려있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가방 열렸어요 하며 닫아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에게 치여 지쳐 있었는데 낯선 분의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권현진님 보내주셨습니다. 6187님은요. 저도 동생이 집장만 할 때 빌려준 돈 잊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주더군요.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10년 만에 지금 갚은 거잖아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아, 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능력이 없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입 밖으로 떼기 참 힘든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 만에 소가리는 조금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만에 멋지게 갚으셨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은 빌려준 사람은 고맙고 6187님 보내주셨습니다. 김대현님 출근하는데 이중주차한 차가 안 밀리더라고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같이 밀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대현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춘기 아들이 시험기간이라 말이 없었는데 오늘

시험 끝나니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중간고사라는 큰 산을 넘어 우리 아들 고생했어. 저녁은 너가 좋아하는 치킨이야. 소리 질러 하시면서 여주우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치킨을 좋아하시는구나. 입을 떼셨으니까 치킨 싸야죠. 여기에서 조규찬 씨의 땡큐 준비했습니다. 참 조규찬 씨 우리나라에서 참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 중에 넘버 10 안에 저는 이분을 늘 꼽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분 목소리 조규찬 씨의 목소리입니다. 땡큐.

임시숙님,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 남편이 2시간 일찍 퇴근해서 미리 분리수거 다 해놨더라고요. 근사하다 우리 남편분. 아휴,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리수거 정말 피곤하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또 힘 좋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아내분들이 너무 해피하지. 제가 대신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정말 땡큐 땡큐. 땡큐네요. 저녁 맛있게 해주는 걸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임시숙님 보내셨어요. 조경희님. 저희 딸내미 학교에서 학교길에 미니 붕어빵을 사왔네요. 3,000원뿐이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팥으로만 어우 기특해라 사왔다고 흠이 감동이야 하시면서 조경희님. 우리 어머니 흠이 감동이야. 조경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임채영님. 야구 모자 꾹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외출 중이었어요. 연예인이신가 보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려는데 어르신 모여서 문 열림 버튼 누르고 기다렸더니 고마워 학생 하시더라고요. 학생이라니 어르신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영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진호님, 오늘 사장님께서 출장 갔다가 회사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좋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최고. 최고인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허진호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허진호님 이름을 얘기했는데 괜찮으실까? 만약에 최고인 사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떡하지? 뭐 익명 요청 안 하셨으니까 난 몰라요. 김진영님, 나른한 오후 이 시간만 되면 졸려 미치는 줄 아는데 좋은 선곡과 딱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나와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고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라랜드 좋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나는 김진영님이 좋다. 여기에서 김동률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감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6: Bad boy.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 필.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1부 끝곡은요, 신화의 I play for you거든요. 선생님 시간 계산해서 미리 좀 알아서 깔아주십시오. 저는 사연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꺄 하고 난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1, 6, 3, 0님이 오늘 고마워요 마지막 사연이 되겠습니다. 제발 제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언니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요. 대구로 출장 갔다가 안동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도 언니 라디오를 듣고 있대요. 우리 부부가 가진 유일한 공통 취미입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 도영씨 사랑해요. 라디오를 통해서 갑자기 오빠 이름 나오면 졸음도 쫓고 너무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많이 날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조금 더 예쁜 그런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마지막 사연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워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령경님, 유경희님, 여주훈님, 김진영님, 안지영님, 임시숙님, 1630님 이분들에게 햄버거 쿠폰까지 저 이분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의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분은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어요. 노래 너무 좋죠.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어봤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630님 방송 들으셨지? 남편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의 사랑이 늘 핑크빛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현정님 이 곡 진짜 좋아했는데 반갑네요. 김혜라님도 콩디 언니 따라서 2부 함께 왔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부까지 같이 와주셔서. 그리고 송소연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2부 첫 곡으로 준비를 해놨었죠. 그리고 5584님도 심현옥님도 조화금님도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등 무선 충전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을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찬현님 지하철 타고 퇴근 중입니다. 가을 분위기 느껴지는 선곡이네요. 그치 그치? 그리고 638 하나님 콩디 뽀니 누나 10년 전 오늘은 와이프와 소개팅한 날입니다. 오 10년 전 10월 1일 날 소개팅하셨어요? 라라랜드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노래 들으며 꽃 주문해서 집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우 멋지다 멋지다 잘하셨어요. 좋아해 주겠죠? 암요. 저 만나서 고생만 하는 와이프 정빈나에게 사랑한다고 가시밭길 끝내고 꽃길만 걷자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멋지시네요. 이상명님 콩디 내일 저희 어머니 박종래님의 생신입니다. 예쁜 콩디 목소리로 축하 멘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종래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저희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1864님 콩디 오늘 약간 다운된 것 같은데 맞나요? 저요? 아니요. 저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티 안 나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콩디는 어떤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티가 날 수 있죠. 좋을 때 싫을 때. 근데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전하자면 촬영할 때는 그런 생각들이 싹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몸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노력을 해도 티가 나지만 그 외에 기분이 나쁘다? 뭐 슬프다? 이런 것들은 촬영할 때 또 생방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조절이 정말 가능한 것 같습니다. 1864님이 오늘 제가 약간 다운된 것 같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좀 잠겨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곧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도 근사한 곡 저희 이번이 데리고 왔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0: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안녕하세요, 정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쫑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제 커피의 날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무슨 무슨 날이 있어요. 하루하루 타이틀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커피 데이, 오늘 또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커피를 부르는 노래, 커피향 같은 노래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커피하면 생각나는 노래, 향긋한 커피향이 떠오르는 그 노래, 분위기 있는 노래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서 있습니다. 이 곡은요 2001년 이루마의 두 번째 앨범 First Love에 수록된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원래는 피아노 연주곡인데 나중에는 가사를 붙인 버전도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루빈의 목소리입니다. 너의 마음속엔 강이 흐른다. 마음에도 강이 하나씩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잔잔하게, 또 어떤 날은 거세게,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속엔 강이 흐른다.

2004년에 싱글로 발표된 곡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Every Time. 사랑이 끝난 뒤에 알게 되는 마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솔직할 걸. 화려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닌 가장 여리고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Every Time.

우리 유영아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노래네요. 콩디 의 음악에 대한 식견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아님. 이어지는 곡입니다. 커피하면 따뜻한 이 노래에 따뜻한 커피 한잔 생각납니다. 김효진님. 커피가 들어간 감미로운 곡입니다. 1339님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오, 이 노래는 정말 커피 이야기할 때 딱 어울리는 올드 재즈 보컬 곡이죠. 1940년에 태어난 노래인데 멋진 곡을 우리 도토리 몽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이 곡도 커피를 부릅니다. 가을이 되니 카푸치노가 땡겨.

0: 마신다.
1: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먹는 자판기 커피가 제일 맛나더라고요. 3859님 이 노래 신청하실 것 같았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많이 썩어가지고 이건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쭉쭉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꽁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좀 쓸쓸하네요. 가사가 뭐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고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가고 잘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너무 재밌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싸구려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크크크 박규희님 커피니까 이 싸구려 커피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진정한 서민이죠. 그리고 유도 허미미 선수 금메달 땄대요. 와우 오 파이팅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금메달일걸요? 그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우리 허미미 선수 아주 장하십니다. 그러니까 3596님 콩디 우리나라 유도 그쵸? 첫 금메달이죠. 허미미 선수 금메달 땄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정경환님도 찾아와주셨고 황동일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김추자님의 커피 한 잔. 커피 하니까 이 노래 생각납니다. 가사 들으면 말이죠. 다들 무릎을 탁 치실 듯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박효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왠지 모르게 지쳤는데 콩디 목소리도 듣고 장기하 노래도 들으니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고기 먹고 힘내야겠습니다. 그래요. 단백질 섭취하고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김우님 양궁 금메달? 아우 금메달 파이팅! 많은 분들이 응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커피향에 취해 노래에 취해 커피가 땡기네요. 지금 마시면 잠 못 자는데 꾹 참고 있어요. 5300님 그리고 백이명님 맨하탄 트랜스퍼 자바 자이브 저는 산미 가득한 에티오피아와 부드러운 코스타리카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커피는 이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해주는 동반자 아닌가요? 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숏블랙 그리고 플랫화이트 요거 딱 두 잔 딱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언니 저 방금 커피 탔는데 브라운 아이즈 예 위드 커피 가야죠 하셨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0516님이 보내주셨고 윤인숙님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커피가 딱 땡기는 노래죠. 커피 한잔하면서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요 노래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어달리기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켓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부부는 음식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남편은 고기파, 나는 해산물파. 남편은 얼큰하고 매운 거, 나는 담백하고 깔끔한 거. 남편은 뭐든 뜨거워야 하고, 나는 뜨거우면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외식 한번 하려면 메뉴 정하는 거 참 어렵다. 오늘 삼겹살 어때? 아, 어제 고기 먹었잖아. 어제는 닭이었지. 닭은 고기 아니야, 자기야? 삼겹살하고 닭은 완전히 다르지. 그러다 결국, 그럼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진짜?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진짜를 물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이 나서 삼겹살집으로 향하는 남편. 아휴, 그래, 내가 먹어준다. 먹자, 먹어. 그럼 우리 부부가 얼마 전 친구 부부와 저녁을 먹게 됐다. 뭐 먹을까? 나는 아무거나. 야, 제일 부러운 말이다. 우리는 아무거나가 없어. 아유, 누가 할 소리? 메뉴판을 보는데 친구가 말했다. 근데 우리 둘 다 많이 안 먹어. 그러니까 조금만 시키자. 그래, 그럼 일단 이것만 시켜보고 부족하면 더 시키지 뭐. 잠시 뒤 음식이 나왔다. 근데 친구는 두어 젓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맛 없어?
1: 아니, 나는 배가 부르네.
0: 아니, 벌써? 옆에 있던 친구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접시를 봤다. 친구 부부와 우리 부부의 배불러는 많이 달랐다. 남편이 나를 슬쩍 쳐다봤다. 나도 남편을 쳐다봤다. 체면이 뭐라고. 그날 우리 부부는 배가 반도 차지 않은 상태로 집에 왔다. 집에 오는 길, 거기 디저트 맛있는데 그건 먹을 걸 그랬어. 먹지 왜 안 먹었어? 아니, 분위기가. 아이, 그러게, 그 부부는 그거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냐? 아유, 본전도 못 찾았네. 차 안에 침묵. 자기야, 야식 시킬 거지?
1: 콜.
0: 오늘은 간단히 먹고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자. 좋아. 내일은 회. 에이, 고기. 회. 고기. 아, 회.

0: 레벨업.
1: 네, 재미있는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천사 이특님 좋으셨겠어요. 뽀언니 성공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해피, 요리왕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천사 이특님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권수정님, 우리 권수정님 오늘 또 처음 찾아와 주셨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호님은 뷔페를 가야죠. 아니면 샤브샤브집 해물과 고기가 다 있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 부부는 뷔페를 가면 손해일 것 같은데요. 김민주님은 저희 부부는 먹으면서 다음 먹는 걸 고민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음식 취향은 다르지만 욕심, 음식 욕심 비슷합니다. 아침 출근하면 저녁밥 뭐 먹지? 하고 상의합니다. 이런 커플들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주님도 보내주셨어요. 오늘 어떤가요는 정애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애영님에게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릴게요.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홍영섭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예전에 젊고 이쁨이 한결같은 콩리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오늘 회사 휴무라 자주 가는 서부산 승악산을 MTB로 올랐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사진은 시악산 기상대이고요 하시면서 황영섭님 마운틴 바이크 타시나 봐요. 그리고 어메미님 오늘 노래 샵 노래도 신청하셨고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도 신청하셨대요. 소개는 안 됐지만 노래는 들을 수 있어서 덜 서운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뭐 나는 쿨하니까. 성격이 쿨하셔. 우리 엄혜미님 제가 오늘 집 돌아가기 전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뽀너니 저희 회사 내일 베이징으로 워크숍 떠납니다. 너무 설레요. 그리고 대표님은 참석 안 하시고요. 완전 대표님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7974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워크숍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윤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나이를 먹으니 생일이어도 뭐 큰 의미는 점점 없어지지만 결혼 5년 만에 라면밖에 못 끓이는 남편이 고기를 사와서 미역국도 끓여줘서 기분이가 좋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정윤님 오늘 생일 많으셨어요. 저 이분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방해숙님 콩디 가을 하늘 가을 햇살 운동장 뛰며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5km 도전해보거든요. 콩디 응원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마라톤 5km 도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혜숙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은 이소은 씨의 키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2시간 잘 놀다 가신다고 이렇게 또 문자 잊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네 사람이 살고 있다. 한 사람은 탐험가, 한 사람은 예술가, 한 사람은 군인, 한 사람은 판사. 이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하죠. 탐험가는 이해득 씨를 떠나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요. 예술가는 기술이나 재능을 발휘해 남을 감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군인은 언제든 싸워서 이기겠다는 태세를 갖추고요. 판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하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팀이 된 그룹이죠. 빌리지 피플의 Go West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다양한 모습이 들어있듯이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도 다양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음악이 더 생각나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고

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세월이요 정말 빨리도 갑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좋은 방송 팝스 프리덤과 함께요 해주셨고요. T로 시작해서 53으로 끝나는 그대도 안녕하세요 보미님 인사 주셨습니다. 아,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근데 행복하면 시간이 또 빠르게 간다고 하던데 팝스 프리덤 듣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과트로와 크리스 노만이 함께 부른 Stumbling In 하고요.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들려드리죠.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그 옛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7년 오늘 빌보드 1위를 한 곡이에요.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입니다. 우리 거의 모든 것을 가졌던 것 아니었나요? 제목부터 아련한 이 노래는 휘트니 휴스턴의 두 번째 앨범에 실린 곡으로 지난주 이어서 2주 연속 1위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곡의 1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Saving All My Love For You를 시작으로 다섯 곡 연속 빌보드 1위라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이후에도 So Emotional과 Where Do Broken Hearts Go까지 두 곡이 더 1위에 오르면서 무려 7곡 연속 빌보드 1위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Didn't We Almost Have It All?

0: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였습니다. 요즘 농담처럼요. 나도 이제 비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궁금한 게 생겨서 AI에게 물어보면 필요한 정보를 금세 정리해서 알려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말벗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으면 긴 이야기도 지치지 않고 들어주고요. 때로는 꽤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뜻 꺼내기 어려웠던 고민을 AI에게는 털어놓는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고민을 정리하고 생각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까지 모두 맡기는 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요. 도움을 받을 때는 기꺼이 도움을 받되 내가 해야 할 생각과 선택까지 모두 맡기지는 않는 것. 똑똑한 비서는 곁에 두더라도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여전히 나여야 할 테니까요. 알라니스 모리세세의 Head Over Feet,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조안 오스본의 One of Us 세 곡 듣고 오죠.
2: I had no choice but to hear you. You stated your case time and again.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앤디 윌리엄스의 해피 헐트입니다.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내 곁에 가까이 오면 당신에게도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른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바로 그 소리죠. 당신이 듣고 있는 건 나 행복한 마음의 노래예요. 크고 또렷하게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행복한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가세요. 밤에도 낮에도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품 안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요. 난 하루하루 더 깊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내 마음은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나는 반쪽이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으로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듣고 있는 건 나 행복한 마음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이런 행복한 노래가 흘러나오면 좋겠네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밝고 또렷하게 말이죠.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앤디 윌리엄스의 해피 허트였습니다. 이번에는 톰 존스의 I Know, 빅키카의 It Must Be Him입니다.

톰 존스의 I Know, 비키 카의 It Must Be Him 들려드렸습니다. 트리오는 독일의 미니멀리즘 팝 뉴웨이브 그룹이에요. 복잡한 연주 대신에 단순한 드럼 비트, 리듬 기타, 무심하고도 무뚝뚝한 보컬 스타일이 시그니처입니다. 트리오가 부른 다다다 하고요. 바야콘디오스는 벨기에에서 결성된 혼성 그룹이죠. 브루스, 재즈, 플라멩고, 집시 음악을 결합한 독보적인 아쿠스틱 사운드가 매력적인 그룹이에요. 바야콘디오스의 나네나 이어드리죠.

드리오의 나다다, 바야콘디오스의 나네나 들려드렸습니다. 흔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풀어서 하나씩 잘 끼워가면 되니까요. 오늘 그 곡은 아트 오브 노이즈의 Moments in Love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부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발레에서 영감을 받은 발레코어, 보라색을 중점으로 한 퍼플코어 등등 어떤 이슈를 나타낼 때 많이들 쓰는데요. 2026 가을을 맞이해서 이런 코어도 하나 쓱 추가해보고 싶네요. 바로 상하코어. 상쾌한 아침이 중심이 되는 하루, 상하코어가 유행하는 날이 언젠간 올 수 있겠죠? Yeah. What don't you tell me, baby?

0: 2016년 10월 2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바다의 VIP였습니다. 코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체크 코어, 퍼플 코어 이렇게 뭔가 패션을 나타낼 때도 많이 쓰이고요. 예나 코어, 아이릿 코어, 위시 코어 등등 아이돌들의 스타일이나 유행을 추구할 때도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쓱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보고자 상하 코어라는 말이 또 새로 생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전달드렸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햄디와 함께하는 하루를 추구하는 그런 코어. 아침에는 무조건 상쾌한 아침과 함께하는 그런 유행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새로 생긴 취미가 있는데요. 제가 포털사이트나 SNS에 상쾌한 아침을 검색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새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누군가 추천글을 올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어제 그래서 인별그램에 제가 상쾌한 아침이라고 딱 쳐봤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릴스를 올리셨는데 라디오 추천 릴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은 유지원 선배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있었는데 그 캡션에 한 5위 정도의 상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심지어 KBS 라디오 추천이 아니라 전체 라디오 추천이었고요. 꽤나 계정이 작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적든 크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여러분들께 스며들면은 언젠가는 상하 코어가 생기는 날이 오진 않을까 하는 또 이렇게 금요일이니까 재밌는 상상해보면서 오늘 상쾌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행이 만들어지려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폴킴 너를 만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강한 햄스터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유소희님께서요, 얼마 전에 쌍둥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한 곳에서 참관할 수 있게 그늘막을 만들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굉장히 잔치였거든요. 그 체육대회를 하면 막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운동장에서 돗자리 쫙 깔아놓고 막 음식 엄청 많이 해오시고 그렇게 즐겼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근래 들어서 요즘 체육대회는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글을 본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 해오면 안 되는 학교도 많아졌다고 하고 좀 정겨운 풍경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예. 네. 근데 뭐 세월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참관할 수 있게 우리 소희님 문자처럼 그늘막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네요. 어우, 신기합니다. 쌍둥이 체육대회 잘 즐기셨는지. 요즘엔 부모님이 참여하는 그런 뭐 달리기 대회나 이런 것도 아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효리님께서는요, 햄디 요새 등산에 꽂혀서 매주 다른 산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기운이 좋다는 관악산에 가려고요. 가을에 등산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가서 좋은 기운 가득 받아서 햄디에게도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님. 아, 너무 좋죠. 진짜 요즘에 등산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근데 제가 7시 뉴스 하면서 전해드린 뉴스 중에 하나가 가을 등산을 하면은 그 등산할 때는 체온이 낮았다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또 기온이 낮아져서 그 땀이 식으면서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체온이 급 떨어져가지고 막 쓰러질 수도 있고 주의하시면서 옷차림을 좀 잘 챙겨가세요. 아, 뭐 올라가면 아직은 좀 덥잖아 이러면서 얇게 입고 왔다가 저체온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님 비롯해서 등산하시는 분들 언제나 옷차림 주의하시고요. 산 이름에 악이 붙으면 힘들다고 왜지? 악소리 나오느라고 힘든가? 예,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우리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 나눠주신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태연의 1111, 그리고 악뮤 오랜 날 오랜 밤.

이번 1111 악뮤 오랜날 오랜밤 두 곡 같이 듣고 왔어요. 268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햄디. 저 지난번에 사연 보냈었는데 인사이동 소식 기다린다고 말이죠. 햄디의 기운을 담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출퇴근 왕복 4시간에서 30분으로 갓생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기억나요. 그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4시간이라고 보내주셨던 분. 아우 너무 잘 됐다. 아니 근데 왕복 4시간에서 왕복 30분이면 거의 직주근접, 거의 회사 코앞에 엎어지면 코덜거리로 이렇게 딱 이동을 하게 되셨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은 조금 상쾌한 아침 못 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저희 라디오 못 들으셔도 이렇게 가까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네요. 참 출퇴근 그 시간이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저도 차를 이제 운전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 너무 이제 전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를 회사에다 버리고 지하철 그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아우 죽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 출퇴근 시간 왕복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86님 아우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0956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새벽 근무가 자주 있지는 않다 보니까 라디오 듣기가 쉽지가 않네요. 출근길에 노래가 너무 좋아서 메시지 남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956님. 그쵸. 아무래도 뭐 이게 근무 시간이 겹치거나 아니면은 뭐 그때 눈이 떠진다거나 했을 때 사실 라디오 찾아듣게 되지. 막 내가 꼭 진짜 상쾌한 아침 들어야겠다 하면서 알람을 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깨어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찾아주시고 또 그냥 듣기만 하실 수 있는데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벽 근무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956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이소라 Alone Again.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요한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는 2017년 9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2위 그리고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정말 플리마켓 단골 손님들인데 먼저 2위는 아이유 가을아침 입니다. 리메이크 곡이죠. 원곡은 양희은 씨의 노래고요. 이어서 1위는 BTS 방탄소년단의 DNA입니다. 15위에서도 방탄소년단 Best of Me가 있었는데 보니까 같은 앨범이더라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DNA가 2017년 9월 5주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 가을아침, 방탄소년단 DNA.

요원이의 플리마켓 2017년 9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아이유의 가을 아침, 1위 방탄소년단 DNA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가을 아침 이 노래가 발매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오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그 카페 오픈 알바를 했을 때 이 노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정말 그 지옥철 출근길 지하철 딱 탔는데 이 가을 아침을 들으면서 아 뭔가 좀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하면서 진짜 가을이 왔구나가 노래로 체감되는 적은 처음이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지네요. 또 이맘때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예, 가을이 진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을 타시나요? 저는 좀 가을을 타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노래들 들으면 괜히 좀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아이유의 노래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의 DNA까지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2017년도로 돌아가 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주 플리마켓은 어떤 연도로 돌아갈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서 플리마켓도 기대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72님 문자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햄디. 4학년 딸아이가 슬슬 사춘기가 오는지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학교 얘기, 친구 얘기도 참 잘해줬었는데 요즘은 통 듣지를 못하니 서운하네요. 얼마 전 학교에 공개 수업을 다녀왔는데 의젓하게 수업받고 발표도 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건지 제 눈에는 아직도 아가인데 언니가 되어가는 우리 딸, 이제 뒤에서 응원해야 할 시기가 오나 봅니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4학년 때 어땠지? 여러분들 4학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사고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막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몰래 막 하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늦게 들어가가지고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춘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춘기는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쯤 왔던 것 같은데 요즘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요.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참 내 품에서 끼고 키운 아기 같았던 딸, 아들이 어느새 또 커가지고 자기 의견도 생기고 막 괜히 엄마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냥 혼자서 막 생각하고 이런 시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게 넘기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도 저는 이런 건 좀 얌전한 버전의 사춘기 같고요. 얌전하지 않은 버전으로 오는 것보다는 이런 버전이 낫지 않나. 저처럼 저는 좀 얌전하지 않았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자의 친구들은 뭐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9272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또 다양한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7375님께서는요. 오늘 점심에 송별회가 있는데 같이 입사한 동기가 그만두거든요. 잘 지내길 바라봅니다. 새벽 일터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려고 해요. 그냥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직원 일을 제가 할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하려고요. 한 문자에 다양한 감정이 내재돼 있네요. 웃어서 죄송해요. 7375님. 왜냐면요. 저도 이제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아, 이 문자가 어떤 내용일까를 좀 상상하면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저는 송별회가 있어서 이제 직원이 떠나서 동기가 떠나서 속상하다 이런 내용일 줄 알고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 일을 제가 할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하려고요. 이런 전개일 줄 몰랐어요. 아유, 참 다양하게 좀 싱숭생숭하신 것 같아요. 아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동기도 그만두는데 그 직원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아, 근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7375님 항상 인생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가끔 이렇게 또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오고 그러죠. 이 와중에서도 뭔가 숨 쉴 구멍 같은 걸 하나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구멍이 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좋게 항상 우리 상하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그냥 나쁘게 생각하면 나한테만 쓰니까 긍정 네, 좋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75님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B2B 너 없인 안 된다.

B2B 너 없인 안 된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양미수님께서요. 오늘도 과일 포장 작업하면서 바쁘게 보낼 거예요. 힘내자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또 휴일이 남아있는 만큼 좀 더 기운 내셔서 오늘 출근 잘하시고 미수님 과일 포장 작업 잘하시고 아까 전에 싱숭생숭하다고 보내주신 우리 7375님도 조금만 더 힘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 오늘 상쾌한 아침에서 들으시면서 힘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의 Somebody 같이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갈란티스의 Only a Fool 들려드립니다.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안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유용한 영어 문장들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난 결코 당신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당신이 떠난 이후로. 세 번째, 난 전화하는 걸 참으려고 애쓰죠. 뭔가 이별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국 일렉트로닉 그룹 클린 반딧의 2018년 곡 Solo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미국 가수인 데미 로바토가 피처링한 곡이에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함께 해결해 볼게요. 난 결코 당신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오, 바로 첫 소절이었습니다. 미션 문장. I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이라고 들렸어요. I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좀 빠른 속도로 들리긴 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면 I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이 되겠습니다. 잘 들리셨죠? 나는 결코 당신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다 라는 해석이 돼요. 이 중에 meant to 라고 들으셨는데 mean to 동사 원형이라는 구조가 활용이 된 거죠. 뭐뭐 할 의도이다 라고 쓰고 싶으실 때 이처럼 mean to 동사 원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만약에 완료 시제를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I've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ve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그죠? 그 다음에 I never meant to do the worst thing. 두 번째 소절은 이 가사였어요. I never meant to do the worst thing. 결코 그런 the worst thing이라고 했으니까 최악의 것을 할 의도는 없었어요. 이 문장도 만약에 완료 시제로 쓰고 싶다면 I've never meant to do the worst thing.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죠. 그런 최악의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 라는 뜻입니다. Not to you. It's solo, solo, everybody. 코러스 부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Not to you 라고 했으니까 아, 적어도 당신에게는 아니에요. 당신에게만큼은 아니었어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 가사는 Cause every time I read your message 이거였습니다. 매번 당신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Cause every time I read your message 매번 I read your message 당신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I wish I wasn't one of your exes 무슨 뜻이죠? 나는 당신의 one of your exes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 나는 당신의 전 애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으면 했어요 라는 뜻이죠. Now I'm the fool. 이제 내가 바보예요. 아, 이런 가사였습니다. 전 애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으면 했지만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 같죠? 그럼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이 떠난 이후로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집중해서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떠난 이후로 뭐라고 했나요? Since you've been gone 이라고 들으셨습니다. Since you've been gone. 당신이 떠난 이후로. 당신이 떠난 이래로. 예전에 켈리 클락슨의 노래의 대표적인 곡으로 Since you've been gone 이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겠죠. Since you've been gone. 당신이 떠난 이후로 Been dancing on my own. 무슨 뜻이죠? I've been dancing on my own 했다. 나는 그동안 혼자 춤추고 있었어요. 나는 혼자 춤추며 지내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There's boys up in my zone. 내 구역에는 There's boys up in my zone 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들이 있죠 라는 뜻인데 내 주변에는 이라는 뜻으로 In my zone 이라는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 주변엔 남자들이 꽤 있죠. But they can't turn me on. 하지만 그들은 자, 이 중에 turn me on 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죠? turn someone on 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끌리게 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들은 내 마음을 can't turn me on 이라고 했으므로 내 마음을 끌리게 할 순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Because baby, you're the only one I'm coming for. 왜냐하면 당신만이 내가 I'm coming for, 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I can't take no more, no more, no more 이라고 이어졌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 될 거고 I can't take it anymore, I can't take anymore 이처럼 옳은 문장으로 생각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난 전화하는 걸 참으려고 애쓰죠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있을까요? 그래요. 정신을 잃는 거예요. 나는 이성을 잃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 can't even hear the music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음악조차 들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I can't even hear the music without you. It's so low, so low, everybody. 그 다음, try to stop myself from calling. 이 문장 들으셨나요? 나는 전화하는 걸 참으려고 애쓰죠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I try to stop myself from calling. 이처럼 완벽한 문장 구성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으려 애쓰죠. I try to stop myself from calling. Stop myself from ing. 나 스스로를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라고 구조적으로도 외워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But I really want to know if you are with someone new. 하지만 나는 진짜로 알고 싶어요. If you are with someone new.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지,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 진짜로 알고 싶어요. 라는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곡 제목이 솔로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로 뭘까요? 그죠. 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sing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어로 solo를 우리말로 적절히 해석을 한다면 혼자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본다면 혼자서 홀로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들어볼게요. Demi Lovato featuring의 Clean Bandit의 Solo.

그럼 입에 딱딱 붙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결코 당신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가사는요. I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이라는 가사였습니다. I've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이처럼 완료 시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여기서 mean to 동사 원형이라는 구조를 꽤 자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방해하려던

0: 건 아니었어요. 아주 실용적인 문장이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to interrupt you. 그렇죠. I didn't mean to interrupt you.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이 떠난 이후로. Since you've been gone. 맞아요. Since you've been gone.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Since you've been gone, a lot has changed.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떠난 이후로 많은 게 변했어요. I've been so lonely since you've been gone. 당신이 떠난 이후 난 너무 외로웠어요. 이처럼 감정 표현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난 전화하려는 걸 참으려고 애쓰죠. I try to stop myself from calling. 이 구조 기억나시죠? Stop A from ING 이라는 구조입니다.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정도 되겠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couldn't stop myself from laughing. 맞아요. I couldn't stop myself from laughing. 네, 웃음 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I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I never meant to leave you hurting. 두 번째, 당신이 떠난 이후로. Since you've been gone. Since you've been gone. Since you've been gone. 세 번째, 난 전화하려는 걸 참으려고 애쓰죠. I try to stop myself from calling. I try to stop myself from calling. I try to stop myself from calling.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10분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축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819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딸내미가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아주 립밤을 달고 사네요. 참나 뭐하려고? 유빈 숙녀 신청할게요. 그러니까요. 아, 뭐하려고 우리 고등학생 딸내미가 립밤을 달고 살까? 네, 그래도 뭔가 좀 순수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빈의 숙녀.

Wake Up Dance. 이어서 김재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100일입니다. 둘 다 연차 내고 100일 기념 여행 갑니다. 우리 뽀글이 너무 사랑해요. 오늘은 절대 싸우지 말자. 현아의 베베 들려주세요. 어우, 재진님, 우리 뽀글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예. 좋네요. 예, 100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싸우지 마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사랑을 알콩달콩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일찍 일어나셨네. 뽀글이와 함께 들으시죠. 현아의 베베 띄워드립니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황정수님! 불면증으로 밤을 뜬 눈으로 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상쾌해서 참 좋습니다. 이왕 맞이한 아침 즐겁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 이지영의 산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왜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정수님. 근데 맞아요. 이미 잠 안 오는 거 그냥 더 주무시지 마시고 즐겁게 아침 맞이하시고 오늘 하루 꽉 채워서 피곤하게 보내시면은 오늘 저녁에는 잠이 솔솔 잘 올 것 같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잘 함께 듣고 올게요. 이지영의 산책 띄워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에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8220님께서요. 주말 러닝만 하다가 오랜만에 평일 러닝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음악 들으면서 기운이 나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주말 러닝과 평일 러닝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특히나 만약에 우리 8220님께서 출근하시는 직장인이라면 더더더 좀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평일에 가도 정말 아침부터 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상쾌하게 러닝 잘 마치시고요. 오늘 시원하게 씻으시고 아침도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6602님께서는 아침마다 출근길을 운동으로 활용하려고 지하철 두 정거장을 일찍 내려요. 와, 출근길 오르는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제가 버스 두 정거장은 들어봤는데 지하철 두 정거장이면은 꽤나 먼데? 예를 들면은 우리 제가 여의도역에서 내리니까 마포역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여의도 여의나루역 마포역이니까 5선. 거기서 회사까지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게 먼데. 아, 근데 운동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막 걷는 게 운동이 안 된다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활동량이 많으면 무조건 운동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 네. 우리 6602님도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출근러들 진짜 오늘 금요일에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소개해드린 8220님, 6602님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1974님께서 신청하신 본조비의 It's My Life 함께 듣고 올게요.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좋은 일엔 초치지 말자. 기순아, 내 친구 기순이.
1: 아 뭐야 깜짝이야. 너 오늘 뭐야? 왜 이렇게 텐션이 과해?

0: 아니 나 이번에 큰 걸로 한 건 한 거 같아.
1: 뭐야 대박.
0: 아니 내가 거래 하나 새로 잡았는데 금액이 꽤 커. 야 잘하면 보너스 각이다.
2: 헐 허유와 야 올해 보너스 개 타고 승진까지 바로 가는 거 아니야?
0: 야 승진이야. 아 진짜 김치국 맛있지 마.
2: 진짜 아니 잘 되면 좋지 뭐. 야 근데 너 꼼꼼하게 잘 살핀 건 맞지? 이게 큰 건일수록 꼭 가다가 뭔가 중간에씩 문제가 생기더라고.
0: 야 너 뭐
2: 깜짝이야.
0: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
2: 아니 이게 사실 원래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큰 거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 너 그러다가 안 되면 너만 막 혼난단 말이야.
0: 아 나도 알거든. 그래서 나 아직 부장한테 말 안 했어.
2: 뭐야 팀장한테 말했어?
0: 응.
2: 야 그러다 틀어지면 어떡할래 그래.
0: 아니 뭘 틀어줘. 틀어지기는 나 완전 제대로 잡았는데 왜 자꾸 초래치고 그러냐 규수나.
2: 아니 나는 뭐 너가 당연히 성과금 받고 승진하면 좋은데 걱정되니까 그렇지. 걱정되니까 야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도 잘 봐야 된다. 야 우리 회사에 계약서 도장 잘못 찍었다가 그때 1,000만 원짜리 계약 날려가지고 막 그때 월급 깎이고 막 난리였잖아.
0: 야 너 진짜 사람 불안하게 왜 그래.
2: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잘 대비하자는 거지.
0: 아 진짜 그래도 그렇지. 아. 어? 야 부장인데? 야 이 시간에 부장님이 뭔 일이야? 어?
2: 야 너 그거 엎어진 거 아니야? 야 너 잘못된 거
0: 야 너 입 다물어. 너 입 얘기만 해봐야지 그냥 맴매한다 입. 나 통화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봐.
2: 아 진짜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내가 봤을 때 큰일 났다. 큰 일이 났어 내가.
0: 야 너 빨리 퇴퇴 안 해? 퇴퇴퇴 퇴퇴하라고.
2: 그냥 큰 일이 났어.

0: 에이트의 그 입술을 막아본다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좋은 일엔 초치지 말자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좋은 일에 초치는 사람, 찬물을 끼얹는 사람 실제로 있나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를 나눌 때 TF로 하잖아요.
0: 네네네.
1: 완전 슈퍼 T들이 가끔 이렇게 합니다.
0: 아 근데 아니 막 너무 상처일 것 같아. 제가 막 나 잘 될 것 같아 어떡해 막 이랬는데 야 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1: 아 그럴 때는 욕을 하면 되죠. 그 정도까지 하면 욕을 하면 되는데
0: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이제 방금 네. 나왔던 이 교수님처럼 뭐 야 근데 이런 건 확인해봤어? 이런 건 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 번쯤 뭐 새길 필요는 있죠.
0: 있겠다.
1: 근데 이거를 이제 괜히 딴지 거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0: 아, 진짜요?
1: 잘 되는 거를 시샘해서.
0: 오, 진짜?
1: 왜냐면 친구 사이에도 햄디도 좀 질투가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이게 질투를 넘어서서 뭔가 잘 되는 게 살짝 배 아파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냐면 내 주변에 조금 더 못난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우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0: 그렇다고 내가 올라가진 않잖아. 난 그대로잖아.
1: 그렇죠. 그래도
0: 아 진짜요? 네.
1: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잘나면 뭔가 내가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누르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 됩니다.
0: 어떻게 혼을 내주죠?
1: 예?
0: 어떻게 혼을
1: 욕을 하면 된다니까.
0: 아니 와 근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은 너무 조금 확 의욕이 꺾일 것 같아요.
1: 사실 이게 분위기 잘 타고 있을 때 네.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이게 다 이게 추진력을 받고 가야 되는데 꼭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면 이게 확 찬물을 끼얹듯이 이게 흐름이 끊긴단 말이죠.
0: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거나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조금 오히려 입이 근질근질해도 좀 아끼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취준생 때 예. 저희 그 일반 기업들 준비했을 때 취준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설피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1: 설피패가 뭐예요?
0: 설레발 치면 필이 패한다.
1: 아~
0: 설필패네요.
1: 설필패.
0: 네. 설필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차수를 고차로 올라가도 주변에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질근질. 막 자랑하고 싶잖아. 솔직히 안 와서 시험 봐가지고 나 필기 합격했어. 나 최종 합격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절대 네, 꾹 참고 그냥 혼자 묵묵히. 혹시나 잘 안 될까 봐.
1: 저는 다른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네. 남자 5명이 최종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면접을 좀 본인 스스로 잘 봤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끝나고 나와서 아, 뭐 스케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다음 주부터 출근이면은 아 그렇게 언제 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0: 있어.
1: 그래서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넌 아닌 것 같은데.
0: 맞아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요.
1: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이제 설레발을 친다고 하죠.
0: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가가지고 우리 규순이처럼 가가지고
1: 야 그거 확인해봤어?
0: 야 너 야 최종에서 남자 한 명이 떨어진 사람 있대. 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뽑으려다가 여자 두 명만 뽑은 사람도 있대.
1: 야 꼭 다섯 명이 올라갔다고 해서 한 명 뽑히는 건 아니래.
0: 그러니까
1: 근데 진짜로 그때 남자 다섯 명 다 떨어졌어요.
0: 진짜요? 그렇다니까 이게 뭔가 그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잘 되는 일을 아직 근데 이게 도달하지 않았어. 근데 왠지 잘 될 것 같은 일을 얘기를 입 밖에 꺼내면 그걸 누가 가져가 버리는 것 같아.
1: 뭔가 그런 기운을 가져갈까 봐 혹은 기운이 사라질까 봐.
0: 저는 연애에서 진짜 소개팅 같은 거 특히 소개팅은 사실 가벼운 주제니까 얘기하거든요.
1: 예.
0: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왠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친구들 수다를 떨잖아요.
1: 예.
0: 갑자기 연락 끊기고 갑자기 연락 안 오고.
1: 그래서 뭔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이제 입을 좀 조심하는군요.
0: 조심해야 돼요. 네, 그냥 꼭 다물고 있다가 근데 그게 어려워. 또 취업이랑 다르니까.
1: 그러니까 햄디는 그 어쩔 수 없이 옆에 자꾸 퍼뜨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퍼뜨리잖아요. 박철기 아나운서한테. 박철기 아나운서는 이제 저희 연애사를 모두 알고 있죠. 네.
1: 예.
0: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1: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알려줘요. 자꾸 뭘 어디서 해서 왔다고 자꾸 말하니까 뭐 드러내줘야겠고 막 그렇습니다.
0: 아니 또 공감을 잘 하시니까 워낙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1: 네. 아니 네. 뭐 맞춤형으로 해드립니다.
0: 네.
1: 뭐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끼우순이일 때도 있고요. 뭐 철규일 때도 있고
0: 좋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0: 코너 속의 코너처럼 가끔은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한테 그냥 햄디의 조언은 살짝 매일매일 들으니까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프라이머리의 사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달력이 한 장 바뀌면서 바람결도 확 달라졌습니다. 현재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가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전날이라 그런지 오늘 아침 출근길 아직까지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갓길에서 처리 중인데 금토분기점 부근 2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 서원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까지 서행합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양주요금소에서 노고산 2터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는 금정산 터널 부근인데요.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터널 진입 전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10월 2일 금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8276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들으며 등교 준비하는 고3입니다 하고 인사주셨네요. 막판 스퍼트를 하는 중이겠어요. 일상의 그 컨디션 잘 유지하시길요. 정지숙님 출근하는 길에 우아조 들어요. 청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침 인사 역시 주셨고요. 또 김현수님 출근하기 싫어도 명절 후 텅장을 생각하며 정신 차립니다. 우리 아침 들으면서 활력 얻을게요 하셨어요. 출근 잘하십시오. 신민호님 변함없이 무난 인사 드립니다. 우아조 청취자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또 6006님 늘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기저귀 준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이재용의 유혹, 티아라, 조신성의 TTL 들으셨습니다. 7057님, 저의 출근 루틴은 커피를 내리고 가방을 챙기고 옷을 입는 거예요. 계속 우아조와 함께합니다. 우아조가 루틴인 것이죠. 5871님, 39년을 끝으로 교사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시원하기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참 오래 했어요. 아들들 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와 출근 시간을 같이 해주어 행복했어요 하셨네요.

89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5871님의 근무 마지막까지 제가 함께 한 거네요. 이후의 시간들도 우아조아 함께 하시면서 아쉬움 좀 달래시고 또 새로운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4473님, 요즘 어떤 일이든 잘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 혼자 속으로 마음 졸이다 보니 쉽게 지치곤 해요. 20대 초반 아직은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싶습니다. 오늘 출근도 모두 아자자 하셨네요. 꼰대들은 항상 비슷한 말만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20대 초반이요? 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고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또 실패 속에서 훨씬 많이 배우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직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 배우는 걸요. 뭐 배우는 건 평생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생각들, 태도들, 또 그때의 감정들, 이 모든 것 또한 경험이겠죠. 계속 발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이에요. 이상희가 부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이른 아침 출근하는 길, 몸이 천근만근이라 눈을 부릅뜨고 천천히 걷는데, 어? 뭔가 달라졌다? 뭐지?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어둡다. 여름엔 이른 아침에 나와도 해가 환했는데 계절이 바뀌고 해가 늦게 뜨다 보니 주변이 어둑어둑. 오히려 아직 지지 않은 새벽달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 출근할 때 해도 안 뜨는구나. 앞으로 더욱 깜깜해지기만 하겠지. 갑자기 실감한 계절의 변화에 걸음을 멈추고 어슴푸레한 하늘에서 작게 반짝이는 새벽달의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이무진의 에피소드. 오늘의 일상 한 컷 사진 보내주신 0952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저로서는 이거 너무너무너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시간에 남아도 대낮처럼 환한 여름과 또 어둑한 봄, 가을, 깜깜한 겨울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요즘은 새벽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있을 때 나오는데 0952님은 어둡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저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출발하시나 봐요. 깜깜해서 괜히 외롭게 느껴지는 출근길 저희 같이 해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눈에 들어온 장면, 마음에 남는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박은주님은 강릉은 출근길이 여유롭다고 강릉 생활에 무한 행복을 느끼신대요. 널뛰는 가을 날씨에 건강하고 낭만 품는 가을 만드세요 하셨네요. 혹시 다른 곳에 거주하시다가 지금 강릉에 정착하신 걸까요? 아니면 강릉 토박이세요? 어느 쪽이든 지금 느끼는 그 행복 오래오래 누리시길요. 가을도 누리시고요.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그리고 45rpm 즐거운 생활, NCT 드림의 캔디 함께 들어요.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45rpm 즐거운 생활 NCT 드림의 캔디 함께 했습니다. 서은숙님, 몇 달 전에 우리 딸이 면접 보러 간다고 그 전날 잠을 설쳤다고 문자 보냈더니 경아님이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딸 드디어 첫 출근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는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사연을 주셨는데요. 따님의 면접, 합격, 첫 출근 소식까지 지금 연이어 전해주고 계세요. 선수님이 최근에 아마 가장 마음 쓰시는 일이었겠죠. 이런 응원과 지지의 힘이 따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나요. 따님 신입생활 소식도 또 기다립니다. 권영재님, 딸이 늦은 사춘기, 아내는 갱년기, 매일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택배 알바를 갑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건 딱 하나, 가족이 다시 웃는 날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하셨네요.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신 게 기간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가운데서 이렇게 조율하고 지켜보는 권영재님 힘드시겠지만 사춘기도 갱년기도 다 지나가는 계절 아니겠어요? 이렇게 폭풍우 같은 그 계절 지나고 나면 든든하게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신 권영재님의 사랑을 가족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그래야 이 시기 지나고 오는 햇살 같은 그런 시기도 누리시니까요. 2672님, 일이 많아요. 남들은 일이 많아서 좋겠다고 하는데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피곤해요. 과유불급이니까요. 참 그쵸. 일이 많을 땐 힘든데 또 없을 땐 불안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댄 힐의 Sometimes When We Touch 그리고 윌슨 필립스의 Hold On 보내드릴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연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함께 KBS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양준일의 가나다라 마바사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저 리베카 아니야?
1: 마? 리베카 누구야?
0: 왜? 가시 안 지는 몰라? KBS Happy FM.
2: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에 출근길 교통량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북천안 부근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5km 정체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 남사진위에서 남사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활천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는데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과 비봉 부근 짧게 주춤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창분기점 부근 서행합니다. 더 지나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긴 구간 답답하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꾸준히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으로는 내서 2터널 부근인데요. 앞 시간 소형 화물차 전도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달아서 차량들 속도 줄여 이동하면서 여파로 남상주나들목 부근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5: 키움증권.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김동규 에스더의 다시 태어나도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보여주는 두 가수는 그룹 활동으로 먼저 얼굴을 알렸습니다. 에스더 씨는 혼성 그룹 소호대 출신인데요. 그렇다면 김동규 씨는 다음 중 어떤 그룹 출신일까요? 이 그룹의 객원 보컬로 신인류의 사랑을 불렀습니다. 1번 015B, 2번 마룬5, 3번 콜드플레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동규 씨는 어떤 그룹의 객원 보컬이었을까요? 1번 015B, 2번 마룬5, 3번 콜드플레이.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김동규 에스더의 다시 태어나도.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김동규 에스더의 다시 태어나도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김동규 씨가 객원 보컬이었던 그룹. 오늘의 정답 1번 015B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안도영님, 가을은 하늘도 예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예뻐요. 경아님, 궁금한 게 사연 뒤에 코멘트는 어찌 그리 찰떡으로 잘하시나요? 경아님의 즉흥적인 코멘트인가요? 하셨는데 생방이라는 특성상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실수도 많이 하는데 안도영님이 아주 예쁜 마음으로 찰떡같이 들어주셔서 그래요. 뭐 친구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제 성우니까 낭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시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상을 적은 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한 페이지를 읽고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즉흥적일 때도 있고 또 노래를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사연 보면 좀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그렇게 좋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동수님, 경아님,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가을을 타나 봐요. 큰 집에 초코와 둘이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멀리 여행 떠나고 싶어요. 맑고 높은 하늘에 고추 잠자리 날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아, 마음이 뭔가 두둥실 떠오르셨나 봐요. 노래 들으면서 그 마음 좀 다독여 볼까요? 태연의 불티 그리고 달샤벳의 이끼 없기.

태연의 불티, 달샤벳의 있기 없기 들으셨습니다. 성현관님이 아들에게 요양보호사와 동대표 교육 이수 처리가 잘 됐나 봐달라고 했더니 제발 아이디와 비번을 통일시키라고 하네요. 금융과 다르게 설정했다가 잊어버렸거든요. 너도 나이 들어봐. 맞아요. 나이 들어봐요. 아, 근데 이거 아드님 말씀이 또 어떤 부분 맞는 게 이게 내 아이디와 비번을 내 컨트롤 하에 두어야 여러모로 편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규칙 안에서 조금 이렇게 달리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님, 해 뜨는 시간이 늦어지고 해지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낮이 짧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출근할 때 화냈으면 좋겠는데. 최준호님, 두 달 뒤 아버지 환갑잔치가 있어서 아버지 몰래 친형과 서프라이즈로 좋은 선물을 할 계획인데 부디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오, 어떤 선물일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후기 꼭 전해주셔야 돼요. 7057님, 아침에 화장을 하다 여름 내내 손이 갔던 립스틱 대신 조금 차분한 색을 골랐어요. 옷은 아직 여름과 가을 사이인데 립스틱이 먼저 계절을 알아챘나 봅니다. 화장대 앞에서 문득 가을이 가까이 온 게 느껴지네요. 하셨네요. 이거 아마 여성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유행보다는 뭐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최근 몇 년 새에 메이크업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이거 뭐 유행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그 전반적으로 멀멀하다라고 그 표현하는 좀 흐릿하고 채도 낮은 그런 색이 계절에 상관없이 유행을 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그런 색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 바로 가을 아니겠어요? 분위기 있는 가을 화장 예쁘게 하시면서 가을 만끽하시길요. 이현우가 부릅니다. 요즘 너는, 그리고 박재정이에요. 헤어지자 말해요.

Boy Meets Girl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 들으셨습니다. 박미현님, 시골 마을은 황금 들녘에 벼들이 익어가고 코스모스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그려지네요. 또 민수경님, 머리를 말리느라 드라이어 소리가 요란한데 그 사이로 창밖 새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하고 가을 풍경과 뭔가 가을 소리 이런 게 눈앞에 제 귀에 보고 들리고 그러는 것 같네요. 2144님, 꼬박 9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응급실이며 외래며 늘 같이 다녀주고 밤낮으로 함께 해주는 남편 웅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사연 주셨어요. 남편이신 웅님 함께 들으셨겠죠? 저도 두 분이 함께 지나온 9년의 시간에 위로를 또 앞으로의 시간엔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7803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경아님 목소리 들으니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이 가을가을한 날에 병원에 있으려니 죽을 맛입니다 하셨어요. 아니 무슨 연고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계시는 동안 산책이 가능하신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이 가을가을한 날 부디 쾌차하시길요. 0806님, 아침에 나오려는데 구석에 치워놓은 여름 내내 신던 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도 이제 내년 여름에나 만나겠구나. 물건 하나 치웠을 뿐인데 계절이 바뀐 게 실감나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추석 지나자마자 그 밖에 내놓았던 샌들들 다 신발장 이제 제자리에 다 넣었거든요. 요 며칠 사이로 이제 발가락을 드러내기가 약간 민망한 기운이랄까요? 그렇더라고요. 토토의 1과 2분의 1, 베스트의 연애의 조건 이어집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정은아님, 출근 준비하느라 화장하다가 귀 옆에 흰머리 하나 발견했어요. 뽑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뒀네요. 지나온 시간이 흰머리가 된 것 같아 잠시 뭉클했어요. 흰머리 하나에 이렇게 시인이 되시다니. 그럼요, 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해요. 아, 문학상을 못 받다니 아쉽네요. 흰머리 개수로 볼 때 아마 정은아님보다 제가 먼저 시간을 지나온 사람인 것 같으니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흰머리 절대 뽑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한수희님, 와이프 차가 고장나서 제 차 쓰라고 주고 신차 나올 때까지 뚜벅이로 출퇴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출근이라 걸으며 우아조 들으니 이것도 좋네요. 오, 신차 언제 나오나요? 그 차 주파수는 106.1 고정일 거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제가 찜했어요. 네, 발걸음 가볍게 출근하시길요.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그리고 조규찬의 땡큐 보내드립니다.

0: 아이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드웍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KBS Radio.
1: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No Mercy의 Where Do You Go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와 함께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강변북도 일산 방향인데요. 월드컵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한남대교부터 많이 답답하고요. 분당수서로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쪽으로도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 청담대교 북단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 달래내 부근 갓길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서울요금소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으로는 내서 2터널 부근인데요. 앞 시간 소형 화물차 전도 사고 여전히 처리 중입니다. 화선 아들목부터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0: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북항이 못지않게 아침마다 하늘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언제 저렇게 높아졌는지, 어쩜 저렇게 고운 빛깔인 건지. 거기에 보태서 구름 모양도 시시때때로 바뀌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당장 내려서 맑은 바람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싶어져요. 너무 더울 땐 머리가 멍해졌지만 요즘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고요. 미뤘던 고민도 좀 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심란할 땐 푸른 하늘 바라보고 맑은 공기 마셔보세요. 분명히 걱정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맑고 밝은 미소로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